콩이나지 다 칠레 루시에 동갱시의 주르베 제라야 송시에 님부 망부시 단요리 단다 이나 양조다 듄제 센시바티나 콩기 송시 럭쇼 발라카르총 시베 송시들이 송시티 낭드 조티나 퇴주 초무시 유두두 심라 디자기 김시시 준다 사이에 콜라모 최모 주레투 칠 럭쇼 발라카르총 정리기 수준시다 모처럼 분유시 죄내 조급 제외 덤규티다 심기치 섭섭샤니 발라카르총토 럭쇼 스틴데리샤 샴라 인제네 순세디 토토 보내

0: 대래 푼소 태백 뉴포 푼소 테시커트 룽야 여동 자화 카점니 주바통 주참잡지 도폰동 자와 내기효 공사제 리 예동허 롱자데 젠더 통제 요페 당뒤 체레제 리 예동 카니 임바통 데모타동 리에 나초 유에테 베나 당도 체레제 체진라 시테 리에나 철롱 남베 당도 체레통 차진 남베 당뒤 체레제 카니라 예초바통 당도 체레 주베 사콘 자 체총라 시데 예나 당도 체레 체제통 당도 체레 진제 당도 체레 총제제라 예초바 당도 체레제 페르나 시테 리에나 페젠베 당도 체레통 페쇼 체슈겐 당도 체제 자도제 당도 체레 소라 예초기요
1: 르니와 시바나 르데니 체주바탕 차첨바바 사용자바 대전 미 르트즈바수 제진 나수지 슈진 테디 사른당 다른 서보군 카탕디 틀라 카슈디 녀위 남자라 세와당 르니와 다동 사녀와온 세그여 르니위 체주나 特殊是 녀와디 연바당 당뒤 체르제 체주나 종롱제니 주바대인 녀와당 주바 공다시 예론 정마 제슈 포그여바당 Nizu Tosani Masala Jubie Ngashue Nambashi Yin Dedin Nyewatan Juba Nikala Sabaja Te Zabo Ye Meja Chenze Puguye Deyon Sabaja Te Zabo Dezong Me Tse Re Nyewatan Ndandu Chereje Ngashue Nye Tse Jung Dabo Ye Gade Sabaji Te Zabo Ye Tse Re Nyewatan Ndandu Cherejubie Ngashue Jung Jobo Ye Te Zawartan Ndandu Ju Tse Jobo Ye Ka Yonna Re Nye Satan Ndandu Chereju Si Dengi Se 中介党中错月界人的门能远过协控马兄玩接触党人都地中个清不走个月爹爹人的门能级人家话党党都缺了天把萝卜的天比三星年次三个月电影萝卜的天把西把点呢第几季谢把新年电影图人家话党党都缺了天比协过苍门兼这把年年次天把年次操切了新把女的话接着人人月把党地次人同门的话总音
0: 兼职比迭人能切穷门扎王我硬杀切穷门扎位俺对天个月。该点俺对对的地图的西图特色。年轻人故当年轻人有月杂技地测真人写特个月。你把当对切热通任你为年轻抗战团个月堂。当对切热抗战团个月堂。当对切热团把相杀给切接靠森对记的藏月帖。切等我所喷所贴老会拖杂接沙包通三个巧词。 我说咱做哪错地通弄请不切团吧结婚沙包通三位车子接车间沙包铁日托啊通初中定人活沙包托西杂活初中建杂活切亲电话初中也敲不结婚三位车子铁西东西呢当对切热团牌三位车子啦折客通举客苏客接靠生啦也有对接折客接沙包忙切活他生日过啊通 他即用着钥匙车钱，沙包加起来，通过节日托啊通，特子啊活，人为多些铺新盘，新为同我开现在也不买把所引起，沙包提里月三号，七等我做节你若记得写那不有，把这九个节沙包忙起完呢，各多起样子啦，定人会，主动可以把通，容他再开切会，当对节日收着钱不就个有，每节数个节沙包呢。
1: 加起来快两百，热上电通硬，用那容啥硬币？我把皮索贴呢，你涂个药。我从咱做用空姐加进，难度确认天客门前完呢，啥些车子用这些瓦当？啥给瓦当？水车把？这车啥位？我些修车瓦？啥用抓手中切瓦接接客的硬巴当？啥一节抓到手车贴巴当？抓到给点？给点偏子弄瓦？啥都接把住？啥些农村没来把地里接？ 当对确认这本喷射作弊杀罪一波空的写个月，他们抓对帮着这家店铺买把当年把龙水贴了哇，抓到了给开销吧，用那三百三年的可得多先贴了哇手机奖，当对确认了，你如你如有用空空的写个月，大东每日就列这写个点，那才空胸的这笔简介，啥些小瓦当，热小年得看空的写把当，得给你如有把手机奖，当对确认了。
0: 日本赞助部接空的写个月。七云军控节签证，七能当对七日节直接作业了。当对七日团办签证动，各属经军控证明。当对七日节七云军控贴扎签通，共签一万七，签最。

0: ekebe cheso yue. Rongja jian dangdui cheleje cheyin jongkong zuo ne, zha qiar tong, yeri cha qian baoba suole xiongwa xi yin.
1: Renyewi nece gongda tegu ye dang, renyewi nece tenpa zuo cha qian ni yue de, jin na sasi cha qian dang, sangi cha suje cha qian yinba dang, jian xin na xiangnong ge xiu dang, mi xie gu xiu qian le zui ba xi yin.
0: Dangdui cheleje zha xiu qiong da dongwa hong, nian yue jie le zha yi xia tao zuo ne, qiong ga le zha tie. Dangdo chere che zhu she din de sang ba tong, lang gu che so zhen ba tong. Dangdo chere te yi xiang ni bo cho ba sui tie. Dangdo chere che nian ka le yu hua. Dian yang jiang long tong yun long de kao ki, ren zhe dian jiang ge song xie che jian de xue bai xia tao xi yin. Xiang ju le zha tie. Dangdo chere che zhu she guo te, pu lang tong wa kong ngang wa yin zhe wa tong. Dangdo chere te dao din ni ju te ba so hua.
2: 电影《蛟龙通》巡龙，当对七日天客节开启，列车员能把座先行。我随列车贴，当对七日天客节上班通，普朗，朗西，提前当对七日天门外日客节，你不能被拒签以七节两百块。电门节列车座月三，我随微博最真写贴，最真微博座来，当对七日节到班通，写完，打三天班。
0: 你若不说贴吧所去，暖车破劲儿刚过写吧慌，暖车车就贴行。我虽列着一车时，坐扎特孙学通，正月前要把所有。不想列着贴，电影你把做呢？当对七日节继续穷的动画通，三八算最正月不一，不想你把七日当贴。当对七日贴，强过三的单，电脑我不想特把贴行。不想列着一车时，七进正牌七绕通。
2: 朝七九百万元，九七朝上五百七绕所有。全国列车贴，电能当做七日节三组五百趟朝七通，七六日日就全在写八通。当对七日节继续穷的当天，请交给你这列车票，连续穷的动画通。你若不说贴车，用的动画列车一下套皮行。全国写套贴时，你若五百七绕通，你若半脚写三，也拉七进五百列车。
1: 七龙五百来只所有，难得确认过去写罢了检讨，下套拿错，顺着多学八天，下套既然学罢了，你把钱不学罢是？你，啥都念完，念过下套，啥都马尼公给阿弟，瑞当我，前去接所所门道位，啥都念完，啥都马尼公从马瑞门道位阿弟团个月的，得到很多的你些呢，相差看个是人的，啥都学起念完，你才马天公。
3: 咱特姐特内伊想得，老孟家比吃米呢，拉用七天把王，有那吃米当，全把手机吃萝卜当工吧，准备吃个萝卜的，叫俺做娃做，南宫当门扎位，南子团个月，咱特意是陈一生，用一是三个给钱，咱特啦，我些贴吧，三些写特把当，啥都认为人家月把三些写特个月，啥都学些认为你在马太公，咱特姐特内伊想你，慢慢吃米，南子团菜。 咱特俺啥节特休生，我些贴吧啥些写个月，啥都学些认为你在马天宫，抓到给帮我，恰子贴别得着钱。咱特定人叫话我，三个给帮啥些写个月。苏小姐，南子店里啦，穿的哈种鲜别，南可当门扎位南子团个月，啥都满意空。咱特节他可啥都穷在得帮我，说说恰别南子团个月。家的眼里大些钱来写把节，咱特眼里拿不写别，南子团菜。
1: 啥都学起牛味，你在马太公，用的是内部网红，用那台上内部公的是写容，内部写字就是六个月别。对了，啥都牛味，俺啥对别，俺的喜欢。咱特姐今年三个七日就帮着俺妈写，三个月半年，最终写完我，中龙等我。啥都马尼公，第一节的那边，苏强主办当，这些人叫俺做啊，别拿爸爸当，去，把手术，第二没得玩，你把当。
2: 你没够吧？因为公司具体，辛苦侬忙着哇，叫我帮忙，我把手机拿出两个月。咱特店铺有卖大些鞋套，唐店的桥牌咱特来写用的大些鞋材，第写一弄出段，切去个几个托尼，咱特第一店里绕总点个鞋套，店里配送铁板咱特拧巴来，想啥个切去药铁，叫我军托瓦通，西南忙不写药牌，给些没把马些，还种电牌。
0: 咱特姐同意加起来快两百通，草堂牌，都被弄出月牌。咱特姐的呢，军日瓦通，同意草堂牌，
2: 시나 망보 셰요 파르 소소 차바톤 더베 난츠 메 파르 더네이 체주크데 체이 세베 난츠 유 파르 민의 주체 자트제 타네도 바타 침보 쳬바톤 타나 타네 인던데 천치톤 게르 사바 차유 파르 자트 예외 니제 랑숑 체지 예버 딘 징와톤 타나 망도 이 창바 레 파르 자트 제 샴네 이 쳬미니 당종이 쳬튼바 소휴 자트 덴보 메베시 텅위 제 시이 자체 쳬와 마세 타타 징와톤 텅위 토마 마뇽 파르 자트 데보 쳬바톤 자체 쳬와 마세 타데 네바톤 쾌 냠보 메 파르 자트 제 텅위 딘 쳬미톤 당사 여바 마세 자트 텐베 쳬세 예보 여 파르 자트 제 텅위 시 토마 마뇽 베 데시톤 차시스 데보 여바톤 토마 마뇽 파르 자튼 더네이 사도 소소 임바통 갑제 사도 더베 난츠 튼바 마세 치 체외 년카 유엣바 자트 딘더 롱포 시에베 지시 체제 메바
3: 덤바 단두 체르제 년체 대가 롱귀비 카테샤타 도롱제디 공통더 쉐가 자체 첨본바지 공주 년롱지 년카 메비 사차 토사라 쉐귀바타 도롱다 타 제정리나 대정지 여바예라 도롱기 샹더 데모롱 타코치 고요라 다슈샤규바타 라바드 타린조로니 드비 누케당 다위 달라 도노샤규 다티리 던두체레 템피 나티 염페 가디에 다티리 텐치 녜쇠 냄보샤규 가산데가 쾌냥비 사자 토사 냉규바타 던두예바타 사도 풍수모 보테비 르샴타 두롱 두셔소스 가자모로 나오시 리지케젠지 손바라 가디 나오크당 문다위 다트바타 도당 넘버 휴지라 토용화 수시지 년론더 나도 체르 테니예바 사시시게유 가디에 더저슈 체른로아다 넘버다 도수 탐더가 나도 체르 테니예비 나디염비 건조 녜요샤구 나도 체르라 녜요셰타나 건도 녜요셰바당 라위에 나도 체르 유용시 예유니제 체더 트규바다 나도 체르 년론더 자가 건조 나도 체르지 유슈다 태형더 네비 가슈제 슈니니 레티 슈선 제구바타 가체지 토나 대정지 여바타 가체 뇽뇨 제구발레 녜요시가 난도 체르주시 레샹더 데닌로제미 레통더 예코더 쉐제라 가위 조포츠 레크더 가자카 두랑샹제 첼루 유랑다 첼롱제 구체 채난데사수사 가산담므론 가데 레크더 예코라 쉐가 담메레바 난도 체르템바타 다다키치 예고와지 나저마셰바 니바데 춘녀라 저송슈디 샹사지 차트니 요샤타 롱구디 농츠나츠 옌저디 난도체라 템바 땡케시지 차트 녜요셰규바타 롱타 통슈다 녜카촌슈지 딘롱제디 조셰 예윈제 레데상 사차 토사라 디규발레 난도체라 주시 카슈세 땡니 드므롱아다 세세체와다 사르투비 샹사라 데므롱 신동 제렌제디 녜요셰므롱 디 젠젠나 난도 저르지 요롱토기 응곤체 응보여제 네터비인 데만바 유치 고차여사다 청우지 고차여사 야최총라 토세 마위 범버차비 청우스 로모롱아다 용자위 런숑더 거머롱 디 젠젠나 르드니 난도 저르주바오 너니여비인 자체 연리 몸바바오 다차촌더 신비지다 용나 차총 체마터 자더 닌카체사라 로모롱 디 젠젠나 나노 체르 따데 차첨바니 중세 송지 텐비니 녀모 차바몬 몬바지 고모오 세모 차밤바마 도노 냄보샤규바다 야시숑나 나나데 네뷰다 현대샤규 럭게지 종신나 조신데 셰가 두체주란다 요나 두체샹지 대통데 가자머론 예고위 년카체위 좌두이 년론데 나소자머론와다 레디스 쿠차차바다 띵이스 좌동번데 퇴비크데 차유당 나소와 반도 청호시바수 시에머롱라 년카치위 좌두이 된다 제머롱 가디엔 당도 체르 퇴니여비 사차 니바드 제규치 사차 대기 남신년달라 도농 야보샤규
4: 년유 생긴 두플린지 두처지 응기 대릉가 린신저 농단 차총 휴차송 남바초 두처에나 나츠리 콩제 린신 옌달라 센루시 다 총마 짜히데레

Raising Rupanaba, telling a lesson the young and about engine in him there, some good on Hindunil, Iana telling a lesson the Zumduba Tang Yendunba, Dumartavin. Sanga Rupanaba, telling a lesson dinner, Xi Jinping, yes, let you only call him as a good one go with the girl, 중국 제초 대비 제초 랑기제 다차 라부치 톰브르 등대 쇼용리 존정 제초 전터비 제카 파토 조발엔 바등 중국 편드는 원지를 시에치는 메터브시 규세고 누구 조미긴 다시 되긴 조미긴 시진핑급 상첸 등 부른비 고틀 내실 바르조비 제초수지 시진핑급 송실 개첸결 공돈 소중신이 등거 초첸 절급 바서와시비 제돈 심문 전진 고츠근 제구 토능비 송실 때문에 되긴

당부 롬고 좀비 감들 시피 정정 먹는 거 버 팬비 시링강 오툴 레생은 로보텐지 로쿠 사로 안데 로브도 치 먹게 데 통데 통천실 규바 등 영들고 실고 아다 회차 등 와트한다 이쯤 진주는 영가치 놈치게 다른 딘는 오르 특년산이 회차 등 냉힐데 맞다버 정정 헌고 조등 하정 가친데서 교가 대면 다른 조 로브도 총이나 로브킹 능데 조지가 토 정문 데 바 등 조지 등 급득거 토선데 이쯤즈기온존더 톰슨 돌다노가 참다들라 인이나 야라랑 잉글클 젠총샤바 등 정랑라 정타이데 등이 므니간데 느수군주고 영나 므니 버글솔셰바 다니 처파 등 끼징데 등이 달호마게 리슴가 남바 중고 토니 토중아 합신 허순에 준다 영 하정가 천대세기 요크

0: 아로 선인 능세질랑 아칠리치 담바지긴 조리
1: 어 축구 축구
0: 훈칠라 사마 냠타사 다타 냠타 종더실레
2: 오로 다룬 통화 지금 문제나
3: 야로 다 자통의 진용음에 그 고고라 샤드 보도 찍은 줘 아로 다 훈칠 자통인 잔들은 답시 좀 줬어요
4: 아로 거바 다 샬라히라 르치 통국
5: 올레 올레다 몬치즈도 촌제나 우초 돈덕 메티 호페나 시리니 마자네레 다치 다치티라 다크빈 우촌덕이 그런 건 거고 너라 알아 너기 그런 거기나 홍어라 카즈리야 다 아니 글라치티라 홍어라 제산이 제살이라
4: 올레 다정아 정 마쿠나 죽어너라 알아
6: 저치 릉강니 리스틀럽 중 마치 돈덩 없던 버지르

대양 토마 타니키 충록타 피링고로 모두 시바이나 타니니 베그르진 한해 메리키 체주 님주르 첨바 조주기 진이나 디네 탄다 님부튬비 르무시리 타니하 레저케도 뜸부르다 베게도 규마시 용수 작바 되시다 남서 메리키 체주 대비 주제루가르케 르무티지키 르세시리 那段年表里呢 茶尼西桑茶琼为苏给茶尼西去不是其所空西黄给茶尼西永俗茶文言也其所茶尼了以呢阿里茶尼西切头与民妙别虽然中心天给对所以呢多面开头阿里茶尼西别别虽满年不能念有这些其所以呢黑马了也是预计比如切风三年前里呢所以证明那座给茶尼特立中大 茶年里，我们上培养他呢，他把马塔里向龙洞镇那张松叶板，我们就吃不到呢。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 키 낭튜엔조니 시진핑 키 이집기 총통 사이시타 최면 나올 것이다. 시진핑 타 펑리유엔 남니키 이집기 총통 사이시 당제당 렌토 이집 댄세 샴수 강치모 시고 나올 것 중국 타 이집화 친지 속티 러듄 주커화 댐지 수회 미추 링내 비제 치고 키로르 비외 것 시진핑 키 니브난 후에 롱치키 어렵게 기반마 이집키 주교 년조토 동비 제배고 롱은 이슈쟁의 시 중크 리기 뷰티 상하이 냠레 전주 윤진 댐보 용화 람디 제배고 소희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로나 산에디게 투츠 진드 구비에 체잉이 닝키 나초 이집키 총통 사시타 중크 계급기 주지시 진핑 남니키 계주 니메 포장토 제메나 유브시 시진핑 키 체동 국경 업중어 출로 이집키 어렵타 아프리카 계급추 원래 중국 사바타 친지 소휴 계급니뷰 구치부 긴접추 계급니뷰 미망기 내치티 미지 장젠 퇴니타 젠게 링루타 메시지 배우의 링루르 모구 지배 렘퓨토 봉봉 님십기 베탑체티 도지 차달 댐피 자시 스무조 유프시 롱어 듄주히 첼롱냠토 규치 중국타 이집 계급니뷰 지회 자냠타 변춘 이치타 자튠타 변춘 제시진퍼 자와 주티 냠레 냠게 제키 문세 퇴비 개주 되부타 테르 댐방 나유시 因为罗些事按此推目你计划中国他一级级缺用特区肉的计划穷局的比批给穷缺穷一笔划空皮特给温哥他迷茫给低给七十吨货给及常用长天松用这级别加下去都是集团他特区推不穷缺更多他生生起为给及他社会起推不穷缺给他们一笔 偏村改革他，俺们定时不当天。中国他一级别两万集团总部总经理，军切明白规定当官时的那些。习近平提中国他一级教育片，今年偏村改革电不起不他，突然中文去偏教军工集体，开工开他，人不开去，别人俺们同时接不他。 给共新进去俺们用别的他，偏村解释进口，胸内解不解气口。年年，一片俺们了规定动他，狂别去特区这头了，胸内给提，门西这贵族军他，陆续行列，前途老在说，随军开空去，俺们来给命运被女仆，对别接不他，江东女给他，陆归人口，可住开去，城镇边角。 听着新来老在说起，俺们来给扎当菜色三不对口。昨天，每区人力给别的老规定当天，人力汤、绿色、青菜、春天，绿在说起，别的俺们来吃药内加吃东汤，明天中午去给吃着东货，忙心地。

페미리키 주차직비 노르츠키 야게 도규르피 더카르키 콩소도피 초카 신니니 미리랑키 조난타 라케 뷰크 제드소 쳔바스체프타 페키 진네타 시큐 케츄 콤시소 테가 미리 신랑어주타 귤류 디디체치피 탑시시가시 나나초 편정소 샵트 신네 타르원에 탄데파 마타르야 롱동예키 루규데유베마체 진네티니카 야메타키 편츠 코드주베크 라베다타 루키 남고데블레중신 되메투급소 게제 뉴부템시타 짐키 소웨고쿨히 튜듄타 가튜 공초소키디 류나이키 탐회 루카르 르오시리샤

0: 三周天节公开不散，但在临界内，三个组别里三地中央农村年轻几个部内空票给农村托各地修编，天天给领先的先行，我们的三组就修改，把上他们行。
1: 各部内三组就修改是一文对应了。
0: 那是天天给里三呢，母体图品种集中总统一的单独处理准备给这月三周日年就修行了。
1: 太大了。
2: 다니자기롱기제베니슈초기추류기뉴스디툰베지라이나아저조망보지게르바아니셰딥교비야기다딘데슴주차나제구나조다차바에토라임베이나셰딥뷰베이나컨데스뷰고르베슝조네디네즉셰딥뷰세탑람딘데코도나요레스근디나니마모도슈자아디링기레젠디나로라렌게라직마슈베이나아태양시그즈총게르기 기죽지죽편조네 땅외다 지라 딘데지르샤 태양 칭아 있는 개변이슈족이 추류기 뉴제시에디 거르기 디니 내주 딘데지르샤 태양다 딘데지르샤 아 추류기 뉴제디 튠베지라 임베이나 지조레리카네 기구기 미말라야 동심 냠게치야다 셰딥 베드 침부치바 대토네 임베이나 기구기 미말라야 제심스 무참하다 게심 메바라야 리키베디니 기죽기
1: 对不对？全部这些阿斯丁安做通讲是，但就算记住给杰森读书，我来直接用呀。记住那里个给杰森给写的部位，特别像东托吧。他可能是年岁可久的，但是，啊，根据老书记中给来定了呀，让人们去把钱读赢了。但那集中给这边你去出给，出了一个牛仔写的唐林过的给，只有个团在记者去读赢。嗯，到底啊，蒙古读给给全部的那广东书本，当然，写的通给的。
2: 기죽지급현조르샤아멍유두베디가르바다셰딥남디게페주동세케군라차샤바이네레아니칭아이나기종기개베니슈초기추류뉴제니세쿠규다케지기라수기중기레둔카키텔라야주주인스음다라디니멍유셰딥부스디인베이나지저치도알라지저디이나야디레샤시즈총기레기죽지급현조다디안갸게토네슈베이나
1: 日喀则市慈善总会训练的这些，他的最对肮脏的因不因呢？你来过，来过，来过，来过，几个来过过，蹲来过，来过，来过，来过，几个来过了这些。
0: 嗯，
1: 杨家的这个学个音了，你来过，来过，来过，来过，几个来过过，蹲来过，来过，来过，来过，几个来过了是，我听的这听呢，其实人家给这。
2: 嗯，对，一个团呢，这个也我是谁都学不赢呢。但你给真的，熊就给，但你真的给团呢。
0: 人
2: 啊，只有给，甚至听着才读个这了。他听啊，关于接受吉隆八二六泥石流灾害捐赠资金的公告，训练听着要的。但那老了呀，学姐，你学姐，按照作业的，听着那不一年来，这个都是学赢了。
0: 当然是，但我刚给听的以内嘞，平常我看写字也难，我看写字当过给了，提款了当就差不多干了七八年，他写给我的怕，我刚给自己的了过度上班，就是图个名度，要么出老用给写给，那就听着车动啊，就在我刚的当对应机，当当蛮多不写了，俺听的这名以内看了，人家就学不能写，写字从这里给出几个线索，写字这些，他自己给肮脏的以内嘞，你啊出给。
2: 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 얘기되지 집이나 야고 돌베게 가서 아버지 내도고 또 쉬어야 다 계시 즉 차외 간에 봐야 딘데스 제제 봐 교르 뜨자 봐 교르 킹기 메바 이내레 뜹디부 메바 딘데체 야 융을 셰딥 경과 태야라 뜹디부 여봐 락바도 시그즈 총기 난로라 여봐 딘데 임베이나 융을 셰딥 당내 난게도 다디야 변조 시그즈 총기의 섬줍스 취 지린기람 고다 중아바 시즈 총기를 멍시 주기 중에 도간 찍려고 숨긴 나눠라셔 다 대태기 제육이 내주 근지 휴고 공부인 루디 카바라 앙장 카시에치 되나샤 다디야 명마르 참주라기 세바 앙장인 찍게 찍 시숨 게든 게레고로 게게다 게양라기 세바라 앙장인 찍게 숨 레고르 게 레고르 고 듄듄듄 게 덴바 게블라 게 세바한다 이나 직숨 툭 니게 고니 직니 듄시 라소바 아니 미카제 지기도 슈잔니 랭게게 셰딥딘데스 꼿고 공부 이나 약슈 중부 이나 당니게 다딩게 레젠 나로라 슈에디 랭게라 다직 탑람 딘데 지도 슈에 잠지 이체 아니 조타 약슈 중부 이나 다 랭게게 차외강내로와 제유게 아니 직 이게 돈도 제제 제육 생교기 나로라 캡자 슈요레 아니 텐조 나로네 데니 지제 안다 이네제 제와 치세 시방다 이네데 돈도 제제 아니 제와 나바 이네 야보 용사레 슈에이 다 대민바 야직 이제라 아니 뉴즈 딘데시 튠두 있는 머룬 콕장 신이 카시에게 고급디 배주 체제 아니 아직 시에딥 커블리 급이야 내가 딘데 차와 강나 삐기도 가라 기론 게 뉴즈 개체 기준기 따직 시에딥 디규제 개바 있는 지기 스등에 더 있는 소소 커블리 급이야 그봐 딘데게 아니 탑람 개인 디 메브 딘데도 딘데라 랭게기 나와마담 바체제 슝주기 쿵젠베 아니 탑람 디게 규제 시에딥 pyubu yina ani sosu jik chengwi kaze yubu yina la dike nela pikbu ani peke likere suwa yinla.
0: Taranshi. Tatine tatingi nyozi didabu chula yina nganzu mimang yung gunsim jik jiki nabadi kansakane tongdu bachirwal.
2: Takarila.
0: Shuzan da titele yina lingye su nganzu da labi chong su dang zhivu shuji bimba la la yunga yu xie chila.
2: Takarila. Kurang chashabi yina da tari 게롱게 개변이 슈로그 담도 추르 늦지 튼세다 디바티 예용게 총조로와 게롱 총대기 러비 총조 승연 시도가라 다티 총조대 땅 저부 그 수지 세제 더 코난게 줄로 마드윤 자기 콩라야 코난 딱다 잠도바 신게 나로라 차례 난 같아 은 대급 대야 아니 줄로 디 튼제 더 코난게 니니 줄로기 직배 추려야 아니 매바 줘야다 그런 지구 딘데스 레제다 레베급레 임베이나 아니 지 냥에게 로바 담이시 심도 용그레 텔레다 딘데게 줄라 빠슘제 마슈바야 아니 로가 침베 지 치수다 레가 제 망부 저르바 디게라 지 쇼데 난제 베티 로가 침베 차레 난제 미심 그베다 내주 망부지나 저에 돈에 돈야 돌라
0: 다라시 다 공기는 능력이 년이 다딘게 뉴스 뒤에 트레이너 뉴스 인더지 체듀 선바 공기 가르숨에서는 나 동에다 심도 두들레다 있네 나 단다 뮤제 데루민도스 카이스는 다 코란지니 레비 총주기 단 디부기 수지를 발 수지기 내지기 뉴버딘데지 된베 체제 뉴스 템베급들이 있는 공기 니 군주기 tsokwen na lo la da chwe go yu siri tanda jilu ne ge chenpo ju go yung gi si dadaan dung al. Shu zan, ta dinda ji gi dinbe tanda chari yin le da korang nini ta ka chebe gi simdu dinda yun ne le ngar xin ngan zu mangzo nebu yin na ri ya me na mangzo la daba le ga zhubya yin ne ri ti nan tu shuk je deo ri la.
2: Ta ga ri la, ta tanda kuna zu labi chong zu ta tanda yue be ruwa mangzo kuna zu yin na de deo gi dinda sisi dinda 그때 체제 아니 님도다 대작이 서질이야 쇼쇼아리 따딘데스 쇼베 급대이나 고란다 총주 지부 소지식이 응연에 아니 차례 망부치 독스 때에 있는 대출라다 저와 총자 임에 있는래 아니 즉 야 만조하다 공짐 지도체에 있는지 로바 만조하기 다 생감 실류 당에 있는래 딘제기 태라 고란게 빠슘제 뭐 쇼바야 내 체제 아니 즉 반내주 탁주지야 딘데게 내가 있는 망고 집접샤 다직 베게 내베게 베게 디지어바 데료게 쓰지지 어디 나말 임베이나 니다리시 시라 뒤도 뒤도로 게 임베이네지 야직 소수메시 니니 총베 동에 요르데레 동에 뷰네레 아니 바슘제 마슈바야 심발라 심소다야다 퍼주 수주 체제 차례 망고 집접야다 딘데게 직 동네 비상키 미크비 뛰어난지야 이는 차례 망고 집접야레
0: 다라리 다다다 뱀발라 더뷰기 나주다 니지 진얘기 미네딘데지 유튜브 선바 망송은에 차선에 내 텐니다 안간소

0: 최고 준에레 갑조 가바 조금에기 촉된도 부지르발 다 뱀발라 더부기 아니 니지 진에 고나 주기 망조레야 심소다 하바도 당 전여제 템베지리 있는 경내 뉴르도 아니 년가 유백인 내내 카 제구디선 바 안주 망조 인내 담이 망고 지원의 샤샤는 김장 난게 잘라 개체도 켈줘야 라소베기 삼바딘데지 유스브지르발 다 대급소 그지 잘라디 주기 대비는 야 년가 쇼튼게 년가 된데지 튼제 지속이 년가 수베인 거리 주자 된데지 겹을 뱀발라기 아니 망조 소리야 녜라레 최소 개치기리 세제 심소단 롭소단 작제 딘데시 지드은 망조 건준네레 데마 탕맹알로 응은즈 네보 톱동아
1: 딱다레 다지 진데 고베 세바 니기 님으로 바타 공다 주도마니 지 디베클이야 아니 주제 치레 돈조파 레제니 융역이다 띵징설이야로 봐 아니 지 혹시 지약이 내가 돈조베요리 다직 담에 뒤주디야 정말로기 아니 차와 충디다 로바 응쇼 직지 체제 최적을 내든 비기요리 아니 민의 발도 임바 이내래다 중요딘데 망보지 글리글리라 니기요리라 아니 직 단니주 직 망보지 글리글리라다 돈송어바다 뛴제 니주 망보지 글리글리라 하고 연구요리 시잔다 교내 뉴트로바 뉴즈 보기기 망조남 동예기 내래 최토베
0: 面对学业了那是三者林杰三者林杰的天天更新的在哪那么林杰的贵的学业金融高过了当对出入群北极这有给的你心的心归贴归亚极那把银行着要么呢从没超出地团的若局七星北极那么都对那的这有给囊团团组不用什么银那做几面的在哪杨杰的借用林杰
2: 年不 云听囊语 扎对 APP 云听囊呢 中央龙城年轻机构列空气 年轻堂龙城里前里切开了 其他人可以扛三对不提 与对空中来三全部堂 特动也用以龙城池南卡给 孙九堂接令人念人样人最所的里前在这忙过 其他人接对到三全 阿江讲 APP 听囊按住中央龙城年轻机构列空气 表给里前要三全 kesi yuntin yunang an zu pe ge le zen sen de na ngue le ya qi rang ki la to ka ba ram lang ko long le ring lu dou xie suo keng rong tu yuntin app poli nan gu tan yuntin xie be ge yi ki ta zhen ni yun ni zhen bei yuntin tan ting ni nian de ting ti yin yuntin app poli nan chu ji ti xiang yun nan ge yi tuo ne zang yu guang bo xie qi ne cui xin nan de ji nian bu yuntin nan yu an zu yuntin nan jie yong
3: 米米大几期俺就老爸的出几期米米不几期俺就老爸的出几期出几期俺就出至连巴的期长度不变只注意母鸡形式连巴的期米几期这样是江浙切磋娘州人民这碗里恩济点点养成席俗出康席期与其闽南共而起
4: 미리카케 퉁지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디글이 군에 비위 니츠 중국 네블라르 로율 체비 응외소 카니바 가드멘도론 조시 산디기 튜즈 지드구비 치지니 중국 네블라르 코드윈 체비 남두 추르기 뇌세르 카데 조비 자라기 미츠르르기 로율 응외소 카니바 네블레이 기에스 가드멘도론 조시 시도 중화의 시는 응외소 대단한 조 통주타 로슈소기 디제타 미메 넘르 추유바시 중국 초네 자자가 니세 정급기 레드윈 비오다 접지 체마라 네블리 초르 로규르 치디 네블리 체줍 킥스기 레드윈라 갑규르 친투

디글이 군에 비위 니츠 진드게베 체 니슈 총니게 추즈주다 까마 숨주잠라 네벨레 초소 담드 추르게 뉴스테니 변종어 시즈 총기라 기종조 기종가 고로 미니섭진 심의 총년 지도 체유버지 진드구베 체 니니 변종 기종기 예베 니슈 총니게 담드 추르게 뉴스 선규르 용자 총도 기종 총대의 소신 사르고베 용자 총뒤토 내시도 제발을 지나 진드구베 체니닝게 추즈 중니 바라 뇌제 긴기 민슈 적지 기남도 쇼와타 민압게 십주 시지 당 저와 체바 슈샹 외부카 계기 십주 시드 니유버시 시야 뇌제 튼비지 편종기 기급 지난기 지도 체비 민이 능미라 십주 카바 튜도도 샤르동 체니 진드구베 체니닝게 추즈 중니 바라 림지 체나 능미 카바틴 계기 등주 튼중 저로에나 게난기 카바라 미티 십기 십주 십게다 지계기 카바라 미티 십기 니슈 잡겐지와다 능미 납기 계주 켜듄러 내내다 규지 체바티다 지도 체비 미 니긴급 중나 섬타 저와 유버시 대단 접지 규지 체비 망초 십기 급주 고구 인면주다 롭소 시지 초와 샘캄 치든 속이 십시로 겐리 야부치 유버시 용자 총뒤톤 지윤긴 구루웨 심캄기 치듄타 냠닝기 태도 취시 튜도드 수니 지기네 심캄 치듄기 셰프슈비 구싱 우주 쳔시 티아 지니 칠레 심캄 로교 분카 뎀동 쳔바 란윤종 타 총기라 종 총대치 지부시 심캄 로교로 말라타 경지 루지 람즈 주니 균 심캄 루지 지지 케진 니기 줄하잠 뎀동 쳔유바타 고요고 시르송 튜단 나바군투 심캄 루지 레든기 균두정신은 게린 쳔유 니니 망초단 겐람도 쇼와탄 저와 쳔비 미니 능미르 심캄기 치든 쳔유 지드고비 체니니기 주주 중니 바라 규지 체유기 망초의 림지 체나 삼감 체든 텐 곱기 초주지 주 체프시 숨니 로교미니 삼감 대단은 긴송 체파 산에사도기 로교미니 삼감기 닌가라 튜도도 제보 체보단지 구용에게 초보단 미길기 삼감 수치 체유 티시 뇌제 탑조 탐부 로급기 미니 샘캄 장딤 락딥치부터 규지 체육이 맨두 미니 샘캄 따도 락딥치부서 된휴 용자 총뒤토 지윤긴 구루에 지지 니닝이 아조 게람 니지 초규 기종가구르 규세 감람 샤르동 토부터 로교 미니 탐외제 직제 카지제 감람 규 대외 퀴두림네 추십기 레드윈 빙구 추유지 오지나오시 kumdab cheme cuisib le tuyun ti zonay to cho xi ten ne bi yun ba di. Jigni, cenri dan tuyun xin nun den gune dewe sa gong su cuisib dik zu che yu ta. Mingara, dewe sa gong gin damdu churu gi damni pung so te bi chanyum tuk ze la mi xi yu ba ta. To xio la mi ju ju yi zin yu ba xin. Rogyo mi ne kuyo ye ne cuisib che xin yu ba ta. Cho ji ne tuyun gu ding ze tong we cuisib gi meng xi to che le yo che ta. 직제제디 추십 딩습체니 뉴슈유규 깨람도 쇼르웨미니 체진 시도토부 체규 저신신의 랑고르 조스탄 냠지 십시르 톡지 강진 니가소 조네기 사공을 조네토 추십 체규인 바신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존니 시진핑 키 이집트 총통 사시타 최면 나외고스타 시진핑 타 펑리유엔 넘니키 이집트 총통 사시 당제 당련토 이집트 덴세 샴스 캉치모 시고 나외코 중국 타 이집트 화 친지 속티 러듄 주코 화 덴제 수회 미추 진내 비제 치고 키로르 비외코 시진핑 키 니에브난 회 롱치 키 어렵게 키 반마 이집트 주교 년조토 동비 제배고 롱은 이슈쟁의 시 중크 리기 뷰티 상하이 냠레 전조 윤진 덴보 용화 람디 제배고 소희 샴러 팅디 리진 키 낭튠 십즈남 센런나 산에디게 투츠 진드 구베 체잉이 닝킹아 초 이집트 총통 사시타 중크 계급기 주지시 진핑 남니키 계주 니메 포장토 제메나 유프시 시진핑 키 체동 국경 업중어 출러 이집트 어렵타 아프리카 계급추 원래 중국 사바타 친지 소휴 계급니뷰 구치버 긴접추 계급니뷰 미망기 내치티 미지 장젠 퇴니스타 젠게징루타 메시르베회 징루르 모구치베람퓨토 봉봉님십기 베탑체티 도지 차다르덴페 자시 스무조유프시 롱어듄주키 첼롱냠토규치 중국타 이집 계급니뷰지회 자냠타 벤춘 이치타 저튠타 벤춘 제시진퍼 자와주티 냠레 냠게제키 문세 퇴비 계주듭타 테르 덴방나유프시
5: ཉེ་ཝེ་ལོ་ཅེ་ཤིན་ང་ཅུ་ཐུ་མོ་ནི་ཅི་ཧ་ཅུང་གུ་ཐ་ཨེ་ཅི་གི་ཁེན་ཡོང་ཐབ་ཅུ་རོགས་དེ་ཅི་ཧ་ཆོང་གུ་དེ་བུ་ཕེ་གེ་ཅུང་ཁེ་ཅོ་ཉི་བུ་ཧ་ཁོང་ཕེ་ཐར་ཁེ་ངུན་གུ་ཐ་མི་མ་གི་དེ་གི་ཅི་རོ་དོང་ཧ་གེ་ཅི་ཆང་ཡོམ་ཆང་ཐེ་སུང་གུ་ཅེ་ཅི་ཕེ་ཆ་ཆ་ཆུ་དུ་སི་ཅི་ཐུན་ཐ་ཐབ་ཅུ་ཐུན
1: 以及给列王集团所不足共了，军切明白，规定东归西电那去。习近平去中国谈以及教育片，今年平均改革点不七八趟，突然中午去批确军控集体，开工课堂，人不客气，别人眼里疼色七八趟，改工申请去，俺们用别的趟，平均接受进口，相当改不接几个。 年年，一片俺们来了，规定动物汤，光皮去特区这头了，兄弟给提，孟西这贵族军汤，陆续新来，成都老在说，随军开空去，俺们来给命运被女仆，断别接不汤，江都女个汤，陆归冷库，客住开去，城镇边角，听着新来老在说去，俺们来给扎当七十三不对个。 昨年，每区人力给别的了规定当天，人力汤、绿色、青菜、春天、绿菜所给，别的俺们了吃药内该吃的动物汤，明天中午去给吃的动物。忙心地推，舍不得动物节去。新年，店家俺们来了，兄弟给提，监控来给会，俺说了推木头，东地动物汤，瑞送了我国这片，给起俺们定舍不得动物。
0: 偏村去几个了？我国这边别军了，改革他这头七八节七天，给看女婆，推木去店家送工几个。俺呢，给起充满肉来了，兄弟给提，俺们这给做汤，不是给给说，充满来的托，团结汤，兄弟几个，俺们为舍不得汤。
1: 中国汤，俄罗斯给汤，中国汤，俄罗斯给俺们来领地做准了，俺们托规定的货。
0: 小江北京路塘，真是齐聚了，推木托，我归接七天。天外长下六天去，可乐是比九江马拉祖狗，规定东归西，年对那又不是。
1: 塞西克主席习近平克给克米华签证组贴龙军就可会参数以及了陆军人军克给团参之南玩批判卓森克会各自学习以及他中国派签证组权给克米比着话跟着他电表案批给着话军共图贴卡本卡克娘们了有些重建特别些 以及就去中国去去在团罗店革命案两连打铁给克米去可以用特区肉的这话别给铁外去我用歌归地东居铁别尊其心血以及就去中国教堂念头我从马教堂苏准理事孟西这个组织为此前次女个三个所开工开去念了舌头动画堂马团店家去别的了兄弟家婆 明日中午十多点我接起的给克米比米满了偏的准给他社区他给空别用花染点前退去俺们这个错点价领金连锁去军列领金给克平边问你中区给及拆断去给钱点别女婆给钱断别几个月一起不去去装满的归托中国教堂团就是兄弟了兄弟给帖
0: 对木头可能是比人心气真容了卡点交不堂拉当这地给及长下长点了松永气不堂给克米比做大气预下四个气推不贴制度定色难于不是习近平气中国教气

페미리키 주차직비 너츠키 야게 도규르피 더카르키 콩수도피 초칼 시니니 미리랑키 조난타 라케 뷰크 제드소 츠바르체프타 페키 지네타 시큐 케츠 콤스소 테가 미리 신랑어주타 귤류 디디제치피 탑시시가시 나나초 편정소 샵주 신의 타원의 단대파 마타리아 롱동예키 루규대유배마체 진네팅이가 야메타키 편수 코드주비크 락베다타 루키 넘고템블레 중심 되메투급소 계제 뉴부템시타 진키 소웨고쿨히 튜듄타 가튜 공초소키디 류나이키 탐회 루카르 르오시리샷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워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생겔링게 공감사 남을힌게네 두두디는 중앙농림연대인지기업리 공부계농림연대재나 구리시비 최딘당대단시비 지리리전 생존농거라 그수 드린힌게 소야 불루당 종룩 칠룩수리제기 더주기권리는 듄두기 최딘시에서가식 주민이 다지 동계 두등이 야르게 소어링신예디 공개 장하라 말립공개 파르케기 두직신이 두급들이는 지릉중감기 남시 차원의 청어를 이루었다 龙当心感谢这位解决电影下面的节普鲁苏里塔中路苏里塔内心西路苏里塔听了起参与这一德州塔松地集团的节敦度苏闽南的苏国出电了亚特兰塔三年记得了恰古民的国际学呢唐部普鲁苏里给大当当出电其他国内学位的节普鲁苏里的本店居些呢米伦根尼龙地培根的也把松地团年别蒙西团年有把松东街图书第二个车主盲行四月图书所谓的区别七八天对对牛草的经济当我的标的七别内容的图书做起来呢用这几个月但谁就过了学位呢对图书呢七八当我南北切图去让阿罗塔靠我靠我借电别设立电骨别呢主力萨尔巴塔下萨尔巴派有我们小萨尔巴马尔萨瓦车门文部力所自行养为设立萨尔巴塔工队呢去开展我们呢去国内全部传讲策划的通力呢这部赛瓦拉片提了多的若居罗堂两次球啊策行刚了那位设立的变成强大堂国部随便下宁部马尔宁部所这部级别设立呢办过交龙堂主都过了学位呢对对那些能些出场用别推荐交龙队那些随行级别可留堂请问新别中国堂阿格鲁所及车上月别看别南队的队伍你们五十的查过我的游领队伍堂出下去吧正规快全党的让给旅途党队的十度人把他军就开启的哈将突破权的目击团的体制配合堂哈将什么成龙云的徐老人他说不你大党什么过了徐伟呢这对于你们一年我让正规的你们一年呢偏见他七八片的旅居我堂日本没塞过一年用过蔡某人的推到了阿布里年的你当你哭过来吃过他的内心七八年三个月控制他之后是不有别敦度生的这控制骚他三个月之后他的内心出租七八所帮的三个月六年也不来吃你今年我过去他就这下但你不中路苏里给他当当出电线上去被那些中路苏里给雄路当了东哥那些穷人爱男的家庭这些行南州年南的罗瓦堂堂不至于敦度云的是哈布当今下部用我的电敦于感谢西别人心电影感谢第一呢美国的西子党哈布的罗瓦诺巴基老外敦度云垂电早动作呢看不出行罗瓦两把的力度中路给谁有过的虚伪呢是敦度云感谢西别切度若有没有别谁的盲怎么当操完用怎么电影看来些呢차회세계루이지무주대원의실구세부라치와당그룹의세계는루이지실구난도두유진로소와라치학바라도있는제리타정지디가라샤무카르보베자소니로와렌신깜바세베면조식도있는지금유단이부두둑타주연함기과로시베이나중룩수리슝리의둔두세는자대다라나부르니예신나부르랑구스체송유나부르니예원니영농뒤배의체두인라나보를랑바니로외우균대와라체배의체두인다가내신지도유지코요토부경바당둔두인은전부장와라초과시배자동유디동근남시장와라초급루브르도코요하장토금이균바라루브르장아를라궁지체두주디궁계의장아를고배누구속을왠양지견고당지부내부재래는디렉증구둘순부생방타류중고로슈비인은둔둘레아지로마세브르균내알홍어당코리유캬테르규르의미슴즈치교나타이무베소라인은길라부유테르딘생감쪼부타로이브용어라제균이하장기개치외류중태쇼관아부르리즈바당강당도쪼와타이지욱중소차고메인베류중차고바당류중지급무주하장망부터는류기영농치료쇼로의무주초열의무라등규디에는개치무리도다순부 Chiluk Surik Tan Tingrib Tsenrik Tadang Tan Chuitin Chitang Korchik Shubayi Na. Tingrib Surik Tan Tsenrik Tan Na Dundugni Namshiki Chuzi Onse Tuwe Chawa Tan Nimun Tungtu Chine Tsamurin Tu Chua. Kalungi Sha Zayang Maru Chubi Tuyushik Yin. Koryuki Ngiro Di Mi Luigi Nego Mala Tan Kiba Kite Tan Tag Nanshin Mi Lebe Nangki Guyu Gyundola Ya Shukin Tiguyu. Chay Zangji Tsenrik Tan Tungbi Sedungi Korchik Shubayi Na Chu Mangbu Tungo. Tungka Kalung Kampu Yuebe Bibu Chuzi Sela Watang Tedin Gindara Chu Chumu Tangyi Tungu Ti Kiba Kampu Mecha Watang Mibu Tang Ulamki Shazen Sungura Pendo Yuba Sujul Kor Shubi Na Tungka Tang Gungara Chemrim Goylawe Nego Dupshuk Chiru Tungji Sujul Si Mangbu Yuebe Shindo Tsaluma Tang Limun Ngoze Nazo Sago Daganenshin Nimu Puyun Tungtu Chubi Sujul Ti Yi Shigyu Yuebe Seri Ti Nyasha Tang Konga Oma Soi Na Tengu Tsili Sangbo Tenpa Omega Som Yuebe Nyeri Tan Tsikuri Tsebi Na Dunduki Tsikchum Nawa Chuba Tan Semgam Kyoba Na Sewara Pendo Yu Nibu Rudu Tan Kuksung Kwe Kyuntan Kora Shui Na Tsenri Be Dundu Kwe Kyungu Zongke Papa Tara Tsengma Chene Kyungu Tarabi Tungi Yu Ngadu Tan Kongmo Changwe Gabla Ya Kwe Chima Kyoba Tan Nigung Cawa Yuga Kwe Chima Piyu Chobe Luigi Chuzi Nyumbara Nedu
5: 张志堂我国国的学位呢，印度尼内部车的忙为推进的七年难度用个年纪老个样样出个堂，迷茫尊重七十来年的节，开来根据呢，前日我国给讨论压缩提议制度。松柏大姐，你当当旅游国的学位呢，你给国家第二七六度目标，我不如把它给那边南给你规则，我怎么操纵出个月，第二天咱们去做，基本呢，组织别话都，你都会接的，前日出租团呢，给把的你规则他不。 국군이개최와당디이너제내고말라결수치도루중고르시위는생리배라루제바타나둔다레레야이모솜네녜파라탱레르카르마숨주연기무든루중베나교보르콤바보와당교샤라루바강고르슘바소와제비나적용코르교레과라제디사정기교와동랜제도와당레베낭사둔제디둔두기생년타교낭소와이나펜도침부유다시부 초금디 주도 예숨다 세종 류중계 세자 라인 원하는 주주 거주 있나 대야 지 공세기 루민적 숨기 흉룬남 초 지도 지베이는 듄두기 최대니 정중 감다 퉁바 감바 렘바 시주 인용바 샘감 회버제 칭주 대다하게 토토이나 법유 민남기 이제 니머레레 초에나 샴세에 따라 다다르 제베이나 하장기 참부유디 당부지 주도 예숨기 대내 슈이나 조당디 치루도 조급 나주탄 공무 청룡리나 섭섭차고 학벌드는지 고탄 깨르 청룡 모보가 차고바다 공부부급이는지 군덕 교섬제디 루브르 트주바라 차고 두당고르 주변의지 살라 태가라 되바디 사창문 띵도 두규방고 디는지 창아라다 셰룽 류르슈디 캠마다 루즈런데라바다 대샤도 두급이는지 가르마 십주생을 참소야라랑의지 루브 경금 차고 예단 고르슈베는지 이만년 공도 강부 추 차원나야 가마 정장 반비네 적용 코르규 레바라 제디 이기부 코바라 변도이바다 예간기 기공 템부 제디 걸음서규 베리 제도 주고 세몽아부르 녀와당 저번 아부르 랑베 군시 상부 차고라 차고 니부 세주타 류중기 태 대야서 동태 슈위는 듄듄이 류부르 주소베 주임 신댕기 혈액 하장 망차고 있는 보의 주미두배 샤제 주숨 용부로 사고보당 쇼베 두두스는지 제도 감야나 두버두부 히르구망의 세릭세나 감시의 세신의 포라펜바당 눈세기의 세이는 용정 사고 쥐올람타 샘감고르슈위는 동계 두수 구르육 겨우 균나야 정인의 정구기 미망 기도 축지지바당 베디블로바 Ryoyang Nyenpu Nyenpa, Ganyi Lokarataan Lendu Lingmul Cheba Soa Chedi Semgam Gajungan Nyenpa Chegu. Pulu Dana Kongzho Mesawa Di Tine Ungo Ki Sukhsing Ni. Lujung Chetan Goro Shubi Na Chi Dundu Ki Lujung Ni Caetan Renpa Chegu Di Hajan Ki Kechwa Tang. Benna Shoba Tan Chiru Li Na Nima Yugub Dengen Na Kongpapo Ni Lu Ki Junggub Nyenpe Chongdara Yakshu Di. Tingrab Ki Yoga Chongwa Ni Lusim Niga Huebara Cheba Tang Lu Ki Nyenshuk Cheru Tang Di Dundu Changara Langne Shane Kunbe Ganyin Seidu. Wengya Chakjin Muju Charvatara Pabe Lujung Tiriki Luigi Tangma Sebara Chebe Dundu Suina Luzi Tirik Zambumi. Dorna Dongge Tuzik Teriya Gulu Surugi Na Tiba Shiwa Godunga Tang Dungluk Surugi Na Loa Lenshin Gamshe Seikora Denpa. Tingrab Tsenriki Na Jik 내고 말아 숭규탄 추주 통념 제구와 된바나 다와 타대 더불어 나야 동원선의지 하나 좀 미루게 고고타 성중 감기 균도니 튠저로 집에 미유 지도 교류 대디 세리다 준비 수리기 세제되다 랭이기 일이 초에 주둑 예숨타 세주 의중기 난도 아다르 최신 제지 내미 트링기 인데와라 이나 안키 농수주 두인바 매매지 죽든 다지 칭아 나나조 야지 신조 황조 남기 일이 조화단 제외 듄두기 최대 돌두식 주위나 디아지 동근이 야르게 메도다 지신남 림신 감바르 규디 신계 로도도와 당 조배 축소 샤시 개배 주식신님 두급들이 이나지 남신이 야르가다 조화미라 공거다라 하장게 정의함이 왠양 콜롱 하장 감부 요바타 쇼바타 공물 장아르치라 닝궁 님의 차와서 조장기 균도 지위에 뒤시 임비 급세나 하나조 신조 망조 남기 수부 추딘리아 샴세 따라 동안나로스지 슈야이 당부디지 세다 곰 등단기 고르이 신조 망조 남지 레게 지위 서둥니 수부 도축 기지 조디 왠양 듄두스네 서둥기 리키다리아 서습난 고도 당부디지 시싱 나로에 세리템 동근이 류기 티베티 차왔던 외 뒤인데 티 세외 시에도 세 롱아로 왔다 세외 릭사고 뱃나 잠바사바 탕 배워마 쇼사바 마사바 등은 이시 주르사바 탕 용무소 세리 망잠사고 보다 대다기 있는 지 류기 차왔으신 후에 주도리는 변도유 니베디 규르무 리기 류기 중금소와 눈두세는 지 롱감비 유베 미 바과탕 계단 미구소 감로인 대대체 더부탕 규르라 리기 친놈소 로규르무 유비 신제타 지신기직 세비나 류기 중금 양파 소도바다 하거도 있는 제 오라 펜도치 부유 다다근 인신 방급의 세리 양유디 제 롤론비아 마르닝부 치마젠다 샤닝부 고바탕 세비 망차 하장 차신 간비 세비 방고 제다게 있는 제 나나조 포와 차와 쇠디 티네 응규유 하거도 신경 어디다 릴러 소 추두 있는 제 창망고 등은 수부 주 칠시원의 정릉이는 슈크라비유 다른 신지 주도다 전름기 거르슈비는 신조기 레가니 류제당 자외 수르도제 류제 종사소라 조미고 바라 니리 레게 추디나 도나디다 난구도 당부디지 무주 전당라야 서구기도 둔두 있는 제 신아와 당 장아와 양나 리징의 지야 주거 류내 무주 망고 통시 치 개초 실려야지 무주 통에 차와 독삼디 롱구르도 겨서라 회피니에 되었던 양은 추창문 동타 요부초서 대내이나 치미로 대다라 제베는지 법부 부거디 박배 부근의 정릉타 내부슈기 루직 나와다 준비네 대신 침림이는 중외에 저 지키유 다른 시지 살라 대단 고르 슈비는 링구릉 예수 제도 삼양의 신계 수도 차 동급 사샤젠젠남 도 창문 강 태가라이나 대미로 동계 세신이 창신 렌시 지외 보와다 캐머라 셔룽슈클로탄 다도지 중년 남녀나 대행팅의 뒤뒤 화장기 개심부리도 다른 인신이지 채무 강부주 인간 내가 전에 강부 두비도 있는 제 공문 예가라 추차부 난도 강부 가르면 좋은 장반의 주위는 이문 예독 상바탄 차기 구르주 야부차와 니 기부부가 제기 변유 삼김이 기부유 대니 조선 미비 면주 약수식시 다른 인신 초딩기 자원이 삼금인비 삼기부면은 세 주진 가수 세장으로 변도미 제장지 콘주타 등의 번데 버슈베이나 동가 로마스르바 차바다 미도 니비에 남바디 통두 미라레 심즈이나 정신기 교나기 와다 결장기 서로 용라비요 다른 이제 티브 당외 뒤인베 콘주 양살라비요 다도 있는 제 콘주사는 침바당 티브라는 와탄 규문 나와서 용비요
6: 고모 디진 랑기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수로 지에게 뒤뒤 아유
7: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휴 디차소는 차로 수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나리대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바 유베스르스도
8: 암라 키란리아 참부김 봐 말봐
9: 암은 참부게지 님 가시 친수 이네 잔심제 제유 삼제 라르르메
8: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리아 투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10: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투기 개바라 커네용
11: 암라 키란 샤브르게드 년년 도스죠
10: 俺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
8: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데 데모 당케 넘거 데네 하창거 스토모 그난거 스토모 스티모 그난거 스티모 하창 그난거 체위거 넘거 스토모 그 고랑 샤장 넘으즈레 데네 디 거성아랑 데네 땅 헹겐게 야라 조라기 토네 야라 용네 데네 녀 딘라 어랴 동창망부 용네요 소마요마 그 자자 그그 세네 데네 땅 헹겐거 땅라 녀네 데네 나츠 거탐 신나다스 이나 데네 소마요마 사자라 또바 콤발라 또바 종발라 또발라 소바 담무거 짜히비거 몬던거 치다다레 데는디 이거서 나랑 조라네 요네레 데네 땅 헹겐가고 원아 요네레 데오니 존네가 나랑 그 항송와 할리바게 데네 지르스나 장게 이원 용순 초송
1: 아베지 몬트거 소진 년도 놓라 데네 년도시거 땅 헹게 데라요 짜히비거 리송 카용 봉케라요 저거 요바디 얘네 다 소진거 년도 주지 치가치위거 차시시랴 년도 감스 뚜인친 봉케 담바 메나노 년도 가서 멘치 존케 메바토 친조인 바리 데나다 담바 지기드 하중거 가친보지렌도 데링아치 로존 니마라 드니 토마 담시비거 람라 유비거 도미 지친데 지나신 방아치 냠더 지노진고 잠지
0: 오늘 존에다 아초 기당거 사타오 종거 사자소소 롬바소소넨데 뭐 땅히산로 이거스 치 몽나 Tene nga tsu ke me nidya samnyana na zima to, dama zi yame zima to yoy gimaar. Tene jinsen ke tene jirisi na ta, ngaran tsu ke tene jirisi na, rtao ke tene, tanghe ki kende ke rene re ari. Tene tege tsi re, la so pa te tene kyao che che. Tene me mambu ke tene goi che te, tene jirisi na nidong jo den lo, nga tsu ke nga pa rene iku du chen iko se, ndi iko se ngaran yo, tene jirisi na, layang jende ke tonne yu yo re. Tene kitang ke, Tene layang len na, tene kaka ke layang len yung ji tata len re, tene che chio yung ma re, tene karisi kore ko. Tegu chi nyemo nanda zi yo, chang mek sang. Tene jinsen nga rang ke royang, tene nga su kibar te tene lo chong so ku yo, tene tong tene gaji yung ken ke, tene layang jenbo da yin na, tene wane chong nga rang ke yo, layang jenbo la ga re ya.

0: 데니 마랑 데니 사샤가사가나 도무고지 도무시사네 야랑 존레데 마랑 그 땅 헹킹라 자자 그 글로치 선치그 년켄자샤자 체야한 년켄다 마소 그 로 주치된 체자죠 응아친라 도무 퇴용킨 그 르게지 따다리 데니 로촌난다스 이나 더더지 롱고요 데니 지르스나 테마르지 헤헤헤 고스 데니 지 땅아 조그 도무 그 신경난자 계시 소요래야 도솔라야 마 진들이 데니 문체인 고스 진자인들이 치무치무인 너무너무 이세 이나 주도 저리스나 다 롱고 도무 예레모스 야라 헤헤헤네모 데니 롱롱 그 데니 만당사 강레세 도무 고지스레 데니 롱롱 그 헤고스 제당거 헤이고상 아주 센터 하정 그 덴부 너무 야라 이국 센터 덴부 센던 장부 데네 헤이고스 로지 센치 그 데네 대응아 소르당 헤디그 나네 베나 저리스나 아주 그 데네 롱거 미 밀랑 나오니 돈이 그 강르 소야라 샬나네 나나 스타무 인코스 스타무 마위 인장리 기사스 데 로사 나그나네 스타요네 나 스타무 마위 인장리 소 나나 너무 야라 요사 데네 천학 세냐 인코사 세냐 마위 세휴게사 세냐마오 역세큐 소리아라 제네라 오늘 전에 치카레리 헤이고스 오늘 전에 데네 로촌난다스이나 더더지 나가무 그 데네 저스 난존론난다스 야라스네달라 도나무니 야보년케요 하장군 요뇨레 데 견상 그 데네 저스 나가랑 그 나초 그 로촌소 그 가위 그 로얌도 데네 나초 다오 그 소진 그 데네 땅히지 그 세니 존제이네 담올라야즈 판드레 Tene jirisina taa nga su lochong suguyo tene jirisina tene kuzo gu nye lan doon riyaa. Tene nye yi gos tene nga su rtao gu tene jirisina rtang hii gi gu tiga tsi zi gi mei, ka rinne zi gi mei, ka ndotso la yara gajin chi tene gali gali tene jirisina nga su gu soji rinne ndotso la tene jirisina kuzo gu chi mubaa yung kin kuzo gu lochong yi gi la so pa tamu gu yara sanu joni tala yang dala yin riyaa.
1: Je de yong ta nian dong ge ga se dang xin ke ge dang ba su la chan zong ni jian na dang xi ji de ne kong zu ga jian dong de ni da ling ge xi ba li da dang xi san ru ge ga se da bu ge kong zu la ren ba jin da xi zhe ji de ko zu ge du ke xi qi xu de ren men du de ge la nga ji tin de la den ji xi bi ge lu zu nyu ma la ji chen da song du jin yan ji yi
0: dala chanchu na nga dakhu ge nga la ndam zu ji tene ndam zu sang ne nga ro na mar arang ge tene ndam ge tan hen gen zi yin bi jen chen arang ge wong gen yo tene kar ti nga kong ba yo na tene sa sa yin yo nga ro na tene nga ma ko na tene rong ge tene jir sa na ta a cha ti ge ni rang chen bu yin yo nga ro na mar jir sa na ta wo ki dang ge sa cha chong chong le ya tene chi san ro chi za man ro de zu ba zan te jen chen ge 문진라인이 어떤 방법 현들이 단도 조그치 고무 점을 연들이 아리 더소 아야 라서 반도 전에 되네 김에 맞추게 되네 저스나 님에 김에서 이제 라서 반도 무슨 연나요 되네 소만란자 석응하라 원에서나 사상한 존들이 되네 너 모레 되네 주도 저스나 다 롱게 되네 원겐란다 제상들이야 대견 생각 안 뭐야라 히 뜸이야란 존들이 마도 대 대응하라 너 무슨 진세 너 무슨 진세 대 지 너무 상

게당 아주 사찬디 난 아주 로쿠 그레네 요레 무냐 그레네 요레 자코 그레네 요레 게당 아주 또 좀 요사 아주 그 닌수 센드랴 닌수디 사자 조마요 마트 데네 아주 그 와자지기메 데네 아주 콘서트지기메 클라스 오반다나 게당 그디 사차 그 난 그 데네 저스는 고조 로와인이네데 가레든 족바레 가레토 로만조레 데네페나 아주 바나나 찬소나 아주 그 데네 장아카 라공라소 바 담니네 데 견생 그 고조 그당 희기 그 아주 그 데네 치세기메 그 조루세기메 그 마음치와다 당 아주 당 희기도 잡은 잡어요레 데네 당 희기 거스 교반 데네 아주 따우디 종게다 갖고 용킨 그디 사찬란다지나 소마요마 로와인들이 땅힌 그 연전 바요랴 더 저게 되는 줄에서는 카톤에 따다 말아 제기 롱게 되는 줄에서는 나다 뭐 말아 로지 종카 소소 라소반 로뇨노 말에 대이나 대사는 아주 그 되는 줄에서는 춘친 그 춘다 그 뒤라우리 되니 자그 톤에 되니 개버드 카바 저그 톤에 되니 줄에서는 아주 그 너무 그 도문조지 세고 야라 베시오디 카바가는 혀츠 진리아리 대마서 바롱고 라사가 보정 년천세기메 그 안도 년천세기메 그 컴비 년천세 딜라소바가 나는 용아 소르토문조이 것을 땅히기 그 때문에지 마주 그 렌센잔자 때문에 년잔자서요 망보서 통년을 했대 다롱아 속에 야롱 그 사찬에 나서 있는 고속을 땅히는데

0: ngene to na ka tinja kya chama to mu ti ma ka kya to na po na yo po na ne bu to so je yo so to no ma ja ba tinja shin ye si
1: mone re gen la ge ma so na de ti nga ron la yo da to no she nyo me ngan chue nang ju se kang bo sha kang bo yin na ta dong go re yang na pa le kang bo yin na de cho sa du za za she gu re ma do ta mi pa la ma ka zui bi yin na te ga po ka yi ne ta yang ne rin ra ma na cho lo ga nya ka chen bo du ta ga na ji ge la ge shu pa ta ta se ri pa ta yo na ti yu le ge we se si bi yin na a de cho le yo nya ka chen bo du la ba de ta ngan chu cham je to ne ni be ge se ri de cho yin na Majine di no la da ringo gi mezen jabo yue zang de lo kurang gi den jia du ji yo ri de cho le a to na xie gu gen du de ni xia le mu tu che da yin na ma zu ge yam a cho gan xi che xi de da ngan zu chu yin na zha jia yin na zha cha ko tong ji le ga bo yo ri da di ge tie le yang xue jun kang zhan du se na
0: jia do chu gi ga de tong na lang song ho ho sa bo xi da tong la ba de sa jia na da mo chu de be me zi ge zhe 조세도 통보여요. 다 사토산 로바 사제도서 데이스 자그레 콜 추농 조세도 휴지물 레트고 말아와 런소 포르 루사 종족이요. 뭐 추사보 기라 동야 되게 포아가 빠바도 미바가 빠바도 촐라 동네 미바 나사 난년데 자차 뭐 휴지 추사보 휴지 뭐 통 잡아도 차고 세야 잡아도 그 시기요. 세상 가로서 그 긴로 칼 몬치아도 소데 미바 난년데 뭐 대화 미바 가도 년 나사도 뭐 유디 제조 되게 엔전 그때 용도 와때 지세샤. 아 저도 돌이야 자자 없이. 안 라바도 사마도
2: 마제바
1: ཏེ་ནེ་ཏོང་ཏོང་སོང་ཉི་ལོ་ཡ་མེ་བ་སོ་ཤོག་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 차마 천진 시에 뇽뇽지 주대 하장께 제버지 데나 대장기 마체바 당아초요 베비가 초에 감시 나올라 차사제라 하종가시 디나 디 나주 간추 대통라 네바 칸다 유에르세나
0: 데네 칼라노 차 라바드 자노미야 사데 뭐뭐 힘을 잔녀데 다파 제고라서 바도 소리야 파 추말레도 소리 야분도 그것 칼라노 사히라 따게문도 가바 베바니로 사문도 샤버서 가바 그페드노 사데 히다 사게 마라와 어데시디 다 내게 야야도선 칼라도 사데 뭐뭐 히다 사게 파나 조지 유르마나 조노 사다시시 오 근데 조그도와 발렌다 보는 사다 조고요 진짜 됐어디 사데 뭐 잡에나 차자 농게 그 소리야 아니 누자 휴치 모임이야 아니 차게 톤도야 다 야 사자니는 맞아라 용금 맞대 그 세게
1: Titolia,
0: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1: 시국은도 단나중한테 전도통의 안내지통 요나 전자매대 추통편이나 용찬 대초이나 단내가 전고된 접어정마도 나토자케완난지 제랑이 내대 자와 니네 주토기마제 다 돈타슈디 메르바제 통구나용통 연아요 전데 데네 통제만도 데이나 소수 체력이 멘타 요나 제대기 멘칸나 쉐제 멘주셰구근도
0: 그만 가서 롱바데 지요 니마진 가서 대바 치메 콜로드데게 코코콜로 협당 치야데라 니스 대바 야시 응세 루루동 가세 동토나 데기 로볼 팽게 바 야가 이만 나네 동동스 나 강토나 모스동데 他这样都跟人家搞完有的别是一个人家是那人哪用过来是的啊可是这要不装么有的是一个都就装么有的可是通常的要不有的是一个都是的那东西你这样用的是的那种的这样的那龙猫真的红牛的吧红牛的修剪不修不通啊这样说个叉子是出了洞啊你起码出个人就是不是起码出个人的哈就没用的因为那种的摸起来三码就是哈码搞嘛就是人就个三码啊你修罗的捏的 来空卡里亚的，不过某些不过加巴某某强员的话的，不过加巴某些强员的来空卡的，或者卡那个，不过是重要的。论叫这几个人去重视的起来也嘛。但是说你也得老妈妈读书了也啥嘛嘛子，啥嘛都学个多嘛子，至少呢，说这样的外面那些都是全部的。但是说没做个专业人，咱们这俺个成绩都落个的，但至少的全部有的。但是说个加巴就差的的，但呢，就呢。
2: 咱们人家怎么来到人家就像这团员没完的，那恰多年的忙不起来的。就说读错了呀，满年也不是，三公里呀，你可把这说对，你妈过些，俺这日日啥的，三哪个去？就说三了三嘛，就说就说你把什么借用人多嘛？但等下就等下读错了三嘛嘛，再把你妈过底下的，那不过忙起来的，从你把抢着，但总算了，这是找个对不对？总算不过是说要老张这是的，压个的先给，那人家有啥给没压那个就把这拉满些，把些没给你有些就先要了嘛，什么先要的？
0: 那修罗个三万不一样的，咱们的东西啥样的搞不着啊？整天讲讲，三多样的，忙不起来的，这几些，这这做多了，人家都说没说说的，落钱，穷啊，什么给？做那样，人家没几只子，老百姓全都是落穷啊，就说，俺那种的，等待就是落上去，就像穷了，俺那内头吃啥个？穷了内头吃啥呢？俺人头啥玩意没把吃，没事几出了东西。
1: 那时候给了托起钱，我呢给了给送不得也呢，俺就差没挨把的西古白，人家塞了官白，龙傲通娘娘。 明儿将将时，草莓也难久久的还将该吃不时。那天姐妹个两天呢，俺去摩托。

생각나 봐 저 되니 장군디 농기 진장용이기 농대 총마대 동찰이 되니 먼터니 아취래 공기지 협의 랜생 연도 농군조진이 되니 총마 최진로자

루양 예바니 샘기 리무트와다 자 디딩기 신주 양예 레젠기 구주 루시에 디니 긍리 튜네 법에 정접식당 자와라 당라 장신 년집된 루양기 규구레리 튜드 만주 포위기 자당타 딤버카르베 자와렉트 루양 디 튜네 디딩기 레젠 무스 고츠피

남카라 팀버 코어싱 서실이 매도 시에도 루양니 샘기 주기이 루시의 퇴계 레모 담당니 대신 댐버시기라 루시의 긴낭도이나 밤에 시에담다 유미의 자와 삼시 준비 재장 안주 루시의 난기 동어디 용화라 자

우양기 쇼고짱네 아주 터링라 규진 튜닝 된베 레젠디야 죽두웨 참나립소 디링기 죽두루시디니 신점타 민둔기 캠버시 양더디다게 트네 나난츠 펜즈 제시 민둔 휴신 라리아 로얀기 인직디나 제외 민둔 휴인이 현재 휴대전자

0: ཁྱི རང གི
1: ཐོག གི ནང ཡོད ནས
0: ཁྱི རང གི ལིང གི
2: 宁宁这边三周年公告不上那么年年三十八日间的中央龙城人直接来公票给龙城去提人给零七十八日间日可不里间做中学跟人家问题赢了公告不上那么行那么年年大姐提人卡萨本周西子冲给了接龙总给他们的出旅给诺子提了赢了苍老给多个清不难解你若不难托面给若不难若不难没多把永远了没把银锁呢你这个说是查到呢你主不托呗
0: 차례 망부치 두고요. 다지 담도 추르기 늦지 되기는 다베데 치직수로 튼로 튼단데로 중단데 베데다 대콘라야 지단 체비는 용용 매버 잡지래도 되다고 달랭게게 가서 가네다 대중기 롭지지다 켄요래로 봐 다디네 중 두고 창지 신앙도 차게 잠지 쉬베이나 다디네 칠레기 직지 개배 20나와를 쉬베이나
2: 무지도 텐베 늦지지래 송구도와 무지세야디 카레레 쉬베이나 타고 늦지 망고 친념도 딥지 아니 타르야 로바 담도 추르 치에지 텐 디오 쳔부딘데 치아바 다디 중구지오르바 디이나 네발레 아니 지부 토제라야 미 나동게다 십줄 하점 예베 초진 장부 뛰규게 캬롬직네 제도와 아니 캬롬티 캬루이 겹제 다디 갸준딜레이나 민외주치
0: 죽주진이 신도와 다 딘제지마 딥제르와 캡딥스네미도 긍제지마 딥제 아니 마 르용도 잠바 다 르베 규림 추르 임베이나 아니 다 르제 람디르와 직 리가나 인도 티네 베게 지 중세기 신나다 딘제 베부송도 임베이나 싱요레 도요레 사요레 치마요레르와 다 디게 직 나 초바 진념도 제제다 민가동 학점 직 사지 직네 다마 르제 용구여르와 르제 용도 임베이나 다 메게 단다 뇌지

0: 직 내부치야 그봐 코나스미게 대교나야다 따라봐도 진짜 고바데 차샤비나 추고 로브르 수베 급주발 딘제기 급인도이나 진짜 고베 최직인인데 이내래 부주관계 부고서 즉 늦제긴베 로브존라 퇴슈마 용어 체제이나 내급계 그뒤 쓰지 유사데라야 아니 부주관 내급된데 그뒤 체제 부고 로브존라야 퇴슈마 쇼바치야 따딘데 라소베 지다 망부치제요리
1: 슈상 타란시 티마제이나 다서 용어랑 주제유기 도쇼 베샤샤나 단조 Penchong Chajian Yendo Ki Nyingla Kage Myo Ki Trading Ki Jiyo Ki Minutin Tren Nga Che Ni Yungo Lang Rimde Mago Ya Che Tu Ni Tuxi Chia La So Bi Ki Le Tun Yine Chacha Wo Ngan Pe Che Dor Du Nang Na Zu Da Tanda Ne Pe Ki Mila Ya Tso Ji
0: Sung
1: Gyu
0: Ya
1: Bu
0: Chi
1: Ya
0: Nyo Che Teng Ma Nyi Pa Ma Dun Pa Chi Ya
1: Xu Zan Ti Tia Le Yine Le Shuk Yung Kwa Shi
0: Tak Ta Re Ta Ji Kirong Ki Ta Deng Ki Tam Deo Chu Ryu Ki Nyo Che Teng Pa Chi La Yine Le Cho Mang Bu Chik Nya Yine Le Ta Ji 로교에다 소소여바 개공을 시키지 아니 나 쳐붙이나요. 다 가시에게 셰딥 뮤지비 가시에게 셰딥 그뮤소비에 가시에게 니뉴르바 다 소소랑 얘기다 돕슈려야 된지 아니 즉 셰딥게베 딘데 라소고체요시 다 대고라 대고라 단다 외조 시즈총 기르게 랑년조르바 게르년조 다 쯤에티 슈르바 지 도담친 얘기 슝레 강디 힘이 있는래 제요기 체진딘데 빼샤라 빼제 조보테 같은다 외조 그려야 야직 차버려야 된제 차례 난게 망고 주어르바 다 내주 팀제지 튐바 코나즈 킨디 힘이 있는 야직 소소 돕쇼르지 된제르바 아니 야 용을라 야직 친제 보바 단다 예베 미톤 속가레 메로 섬 콘솔라직 셰딥 교배 이내레 딘데게 배지 섬로 딘데 코르도 하고지 다 딘데 송도 이나 코나즈 이기지 배도 가라 당연히 단데 뒤주 대 임부 이나 로급 집에 가제 뒤주 레스 견아 종을라 마베로나 스견아 조 섬로 대 교배 야고 레스 대단 첩지도 남규다직 저에 토네 레가 두게 딘데 송도 임부 이나 다 코나즈라야 도나나냐 망고 여르라 다 슈잔 딘데게 아니 돕슈 딜라 덴제 아니 직 저에 토라 깨자 쿵 메버와 시라기 왕자 메베 깨자 민나조 딘데 마베로스 딘데기 딘네 탱구이네 나샤 다 네주디 튠바다 닥다 미카시에기 야르와
1: 젤
0: 직 셰딥 겹세 더블람 주메 딘데 수제 미셴바네 야직 셰딥 커블리 겹이야 데다 접지도 인 록담 드미나조 딘데 소소 직 멘로 섬섬 딘데 베제 미셴발라야 징난구에 딘데기 네주 타도 튠제 인 처외 토라 이네레 겹자 단제 제기 신진기 쳬바 이네 제송알
1: 다라시 슈잔 다단데 차리 능나즈 kesi yu ngay la ni rokyo ki dupshu dinte na lo la sosyo ki nubba dunbe sima dupi nele chato to langan zu ta jayu ki nizu dunzu deyun du samba sosyo yarub tsunde ki chato jik che rival nizu tunba dunzu ngay su hama guna kane ganju ma ju ma shebe che jang zu tila pen ma dun nele nye ma gebe che je chawe ki kuryu di nele songyo yakbu che yade kechim buji re
0: takdare ta to doi je shubi ina shungjo ne ani kare che sungba ina rwa ta tila kasung jiru shubi ina ta tene ani jik sosyo peke shongde yakshu di re
1: sungba da
0: 아니 레전드 쪽도 인바이나 다 직단다 최급 최신배 각자 뒤주시리로 와 다 대급려야 아니 정말로 저를 수르시네 쇼디 난제 치 탐에 뒤주디려야로 와 직 담사 투투베 아니면 뒤지도 쇼주이 대다 접지도 있나 다 단다 저와 체베 미네 이내지 이남도 쇼르 심비에 미네 김이 이내지 딱 코나죠 정말로 이나 강아잠 직 시들 행자기 초에 능로려야 저 로토베 민두이네 쉐일
1: 레세센트링게 삼데레드 드링게레제 나도 용 푸스메히 나나소 지메레세나 양결을 제용
0: 현재 수된자고
2: 좀키 딩캉 이기 제네 Dini Duyami Ma Kunjab Lung Tinde Gung Pege Tinam Ki Tsumdui Nga Tse Le Tseng Yin.

0: 키랑네 켄드베 튠
1: 키랑네 센드베 담
0: 항종 조링
1: 항종 조링
2: 생일인 기회 공감사 장미 인사에 따라 갱구르 쉬운지 다 냠다 경원이 중화 미리기 제독 대비 수준 시인라 멍시다 지변 쉽슈 레동기 속신 양인 레전 코메나 만조이나 하서 총기레 멍시 레군기 캬공수 유베 하서 총기레 잠지 지조 레돈 쉽슈 튠조기 갱구르와 더 좀 말아서 지돈 진지 쉽에 접도 저티 구직 쉬스메임 드링기레 전나 콘다 콘기레로 조 롱 투점 기링려야 캐리안타 냠다기 갱군 넘려야 쉽슈 주베 용조라 탕 낭심기 강엘레 남바르 게디 저와 탄 최고 치다라 진주 콜라이나 샘덤 루브르 숭베 접 무디 구직 쉬킴베 랭게네이나 제동 센조나로나
3: 다당 하나 저 접시 줍세 갑쇼디 제 집에다 경균 다른 집 비밀로서 보인데 다 하나 저 제 접시 줍야디 하나 저 야지 하나 저 야강에 딘데 도스 제제 하나 저 라서 종기를 멍시 줄이야 도스 예슈 콘수 예슈 시자 제제 아니 하나 저 마 인데 인데 제 남자한테 도스 그전 주위나 야면 컨디스나
4: 대상 멍시 님들 일단 줄다 기나 人找政策到政策找人，所以说，但忙学了几单，俺做理解几单，就算单俺做单一那扎单，结合一那的，但是就要不是吧？但得忙学的领导那样跟忙做给单个干一的都是也老个用过了吧？学完，他就算忙学了几，肯定是单俺做理解你个嘛亲戚，嘛亲重做原来个那扎，得给学个亲，但就是嘛才敢注意呗，是忙忙的是多。
3: 다
4: 但我是累起来住着吧，但就跟俺们亲公的七不七不老用的些的，但俺做梦是累些人的，但忙学的没教不然是吧？但没咱爹拿的亲，爹拿的这的，但刚一才敢住着吧，但爹拿的刚一爹都，爹拿的刚一爹都那些的，但对应的吧，这些了，那俺做的，那这天气是啥？清明的俺做爹拿的亲，累的钱的，俺爹刚一的些不吧？

0: ཁྱི ཕྱད མི གསོ སྲུང གི རང ཕྱི ཆེ ལས ཡིན སེན ཡིན ལབ ཏུ ཐོན པའི ཆེ ལས ཡ ཅིང ང ཚོ ད དུ བ ཀྲུང གམ ཡང ན ཅི སོ ཀྲུང གམ ཆེན པོ དེ ལས ཡ ཉེར གྱོན ཁེ ལས གྱི ཆེ དེ ཡིན སྲུང བ ཨ ཅི སུ ང ཚོ ཅི མང སེ གི ལས གི དེ ལས ཚེ དུ ལ ཡ ལས གི དེ ན ལ ཡ ཅི གྱོན དེ ད 제 소속이 다 퍼포먼스 님도 딘데리아 제 단다 하나서다 제 가게 거르도 쉬는 제 조진을 서버 대저기 셰프 중요메스 미치 규명교지를 양제스레 인제시도 선나려 정나다 교적히 민도스러와 마세 직 내게 대야지 다 스나영 하나서 지지로 주신지 미 숨문는 시 문세기 레든 기록이 저와 참부시게 숨문는 시 소소인의 내게 대통령단데 뭐 쉬지 인삼제 내게 대야지 강예스 개민도스러와 하버도 이렇게라는 숨소리에 지난서다 제 로춘 주역이 지금 대신에 계지 개비 아직 문제 좀 답해 보시래. 이네 제 예세나 레딘 교육 개인군 지금 지금에 시험은 뒤 다와만 과 면은 로직이 다시 에 저와서지. 인제지 더 건조 문제는 저와 친구들이 이제 일단 가나서 가셔라. 쇼지를
1: 약 좀.
0: 진짜지로 와. 대단 대답에 내가 망부 지도살에 제 질 세미나리아 제 강의 매매 맞아. 마음바지 뒤 미투디 산다 장 부글에 미투 야고 된대지 샤지 혼술에지 하다 기초비 레거스네미도 망팽기 레거스네미도 진짜 제는 제 랑기 메지티 튜닝 때문에 맞아 랑이 그 소화되 이제 하나도 제면 다다 다시 하시면 이제 선배 길하나 봐 마 건다 니에 니에도 이제 제 세미나 드린 게 내가 야고 싶은 진짜 제에서 니네 프랍스고 가서 친구 이제 도스러 와 그래서 아 그런 거 숨겨 다 제 단데 소소기 레게 그 심숙스네미도 제 레게도 제약이 꿀음스네미도 다 데이터한 데이터와 캐나다 차베 레동바 다 미십주적으로 와 고난솔에 베지 데다 자우르시면 좋습니다.
1: 땡 야오시분도 요래다 보고 다 지상 가서 다바시다 가서 레이첸이 돼서 나를 야간 저도 데베 존나 메베 땅 코스 레이첸 코스 렌드 스링 땅 가서 좀 주다 계시라시에는 저도당 고수수수 라지 요르바 라지데 데네 도엔제다 겐고르 투브르바다 데나로 겐고다 길라나테 파고 신드바이네나 자다 겐고치 주고 레덴조 땅아서 정관취기 미비다 참도 인베스로 땅 냐서 안도 인베스로 나 취 인베스 근데 저도 요르다 지주고 레덴조 주주판난데 요레 근데서 냐 주부 데브 메브데서 부데서 수수 응윈데제다 표투인나자다 춘춘시에나 표투인나자 장암이나자 양체시에나 두통 요급에서로 코스스송 의도해질란자 쉽지 지리 지리 코스스슬라다 부대스 르춘춘레슬라다 뒤상 부대스 양미 겐고이나자 멋져부대스나다 야부지 체상양자 삼부인자 요급인자 부모모두가
0: 다른 소소리도 뉴시구탄에 건조해야지 계획으로 써봐 다투로로 소바도 와지 강고 투로 제법 피 돈도 소소기 제라레스 지레 메네
1: 지
0: 페야 다지 외부터네 이내지 양지 도바 피도 뉴알로 소바 장아무 뉴알로 소바 다가는 시지 예월 뉴알로 소바 딘데 지고로 와 또 돌은 이제 그런 숨은 이제는 가나서 지 다데 튠소디 제 레드면 전제 돼서 상지 달래게 돼야 가신 요바 그러면 다가는 이제 집에 지려야 지스미 요비식 충고로 와 다그라리 공기 레거디는 지조도 계라 첨부당 변조기 캐보 첨부 강야 소미둡나야 니리 자와 충자 대다야 삼번남다기 루진이 치케 세워라 문제 있는 그 강의 전기 경군다 내번 남기 등에 새로 제바티 능구 능이기 심라 로디파비타 전화 아나미와시 진기 유방마세 랑기의 자와 상부디 마웅바인지 랑기 부릅 서주기 미두 제의식도 규릉이 임베 이지 땜부 능기유 Kungi geje singne na nga zu mungsi ta jibien shivshu ledungi rindang nguyuti samur togtub. Nebatan gengguin chamzi kyungwa ni lagza mayin para teni jizol gengkurwe meze rindang ke dawa shikyari. Dawa domala ta kungi lero tsui na jizol dir chogui ta zawa chimbara nga zu nyungu ne gertinchi shukyu inla. Teringi kangchung zolingi lezende ya degar jukti yun yin jime lezena nga zu mutu di shenje shushogashi. 행계 쉽게 잡아.

0: AI 居民年值居住下边摩擦天界观看上我你米特人女给念准吧 AI 这么一既然你念念准许别来前行就是个数先天天界观看上想了集团错别都市电波组将军冷不撒巴别别句级别七这里前属于提领为了这部书记跟这个冬季 Kanki, Yumi Simche Siwa, Shibati Sejona. Dengo Tsuji Ki Nishi. Nangso Bayan Joar Chongke Hangjin Hozongki Jibu Shuji Genje Ki Dungji Kangna. Shidu Pakbe Ki Nambe Kimbata. Chongmi Tsor Simche Chimbusowe Netun Shi Jibu Shuji Genje Lingwe Chungki Dungji Wo Tachu Tuyu. Lingwe Chungki, Nidong Gyami Jumi Shi Loni Nidong Gyami Nishu Zang Lowar. Shahai Chongde, Xinghong Chongzu Dang Jibu Shuji Genkuwata. 给予罗尼书增进引不是连根枯心人际前呢撒切大王塔金子瓦起朱熙金藏起给的索空起盆动切别给的加害增信心我了基础女车切不塔体积内陆学吧他四句了南青切不切给重视给来给求得起出行切语狂冷啊技术 拜言着而重结起年最必上堂重结身别培中空间等于重结身别每日吞之而吞必上每个所给千年忙不通用于于是马松空行情合总秋对追踪的内数加对切别这部书记跟这个冬季看问数过强给你想定数个处于第二年为重催别两用配送错别来求年数切别重追当真做给书记呢切归冬季版连续切语 两位中期，重庆南路松竹学堂两个前辈，三星堂、Kimchi、新推荐期，刚刚参观的三百新个月，赞助期一起的那晚突击起手的人，两年来拆样，当运期迷茫期度，相对稍微通面深度的更多球迷，两七年排动期特殊糖果，别准前年玉米村三千日日新四个人一起聚育，总身边冬季。 康铁这部书记跟这爱意来个七个月不谈，忙错给铁杆催我用秋个月，行情和总务局书记巡吧，事情五零期书记李强期，这部书记跟这阿表扩大拖他，在我点吧，新书月不接，银别拖，创设来给特色糖本，寻得特别，更进步引起角度，写托群玩心呢，行情和总给七得提，总用书特别东边不谈，明儿。 重点身边这部书记跟这个冬季看，就做新年想定学个词语。冬季看了总有年，几根滚动七八趟。总谈重点人不年期，绝对追踪第二期，我读就有劲。重点看给迷茫冬季，我用香港去，请大家做不休息。天里忙错人心去，起来冬季赞助给，拆速多余。 提更新读书呢，来求年数前边重组这部书记用不谈。提托给予书边联系把跟这谈，当然跟这规矩签约。提早年托，亲自挖起最西谈，年纪，亲自说忙出去，给的忙不打最签约。明月呢，团大穷这重组呢，他最托不谈，团大七这重点难托，他最托吧，给的空书，他最签名贵不接给，切都用不是。 这部书记跟这了合同社会图，俺呢一起签不约，三图里边连起边，重组年初提多没特别个。这部书记跟这了跟着去呢，重组监管提名他，三星出游所去，年初仓么三不二十个月，冬季抗议，九月月不送他，熊唱松，明三叫我送这去，十天来个七到半年，冬季崩开去，明了九月月不他，三千九月月吧。 年初九月月不接，送了点不谈，来团组个，长下谈，熊唱，用这接送他用去吧。来给女性呢，给点今年拆迁几个，米三叫我谈，进入忙端找这米三叫我，冬季他去米三叫我接送，团结图吧七个月。咸阳行情和终于接错了团不谈，事情无碍，趁机聚集去，你去提这部书记跟这个冬季看谈。 记得他，十句，清康，一个人我家说的才话，听着冷水冲脸，重叠他，重组，沉迷，沉浸看这个读书念对成语。 지부 수지 견제기 동지 강키 종축대 주경 대내기 카구의 체비 묘진 치외 규시도 두긴 코유 배나 샹타 총대 주외 사참 주시타 사체 능수키 규시 소시 동지 치지 팀로 캡대 치자타 신비 시취 세지 미지 튠지 럽스제 튀지도 비니 동지러 비니 팀로 캡대러 구디 동아타 셉슈 비니 주경러 구디 동비유 항진화종기 뒤접사배 송차오이 냠용기 화동서구토 자워초부타 리균예수교배 시림예치배 퉁공개주 강리체내 정식기 묘진치외 대더동지 치배 신체서구 항진화종의기 수지순바 시칭오랭기 수지리창기 안치동지카 주의균댄기 레게치조 나외시차수다미 列给其当与南迁土与我切个马赛特东直播跟这给崩卡摩托切入东及于其协度 샴러 모투 망추 차와 뉴르토 주바시바 편종 저유종 지공디 귀키 뉴르시 망패 람수 랑린다니 망심러 주기 진배고 괴바티 세조 닝지 총길 저유종 저와 군종디 지공디 귀토 자주 랍친 구두 투규미가 미심 귀외 차와 충자 망보 통두 유바베나 럭준 시도 까마시 주낭 지와타 춘이 동람 추주 투낭쇼와 망초기 내투 까무주이 난 당이 치발라소 티칼 뉴시 망패 람수 랑인 다니 총리 초도 니게 하정기 최고타 강에 심체 지구제 세유 니돈 야미 니스 저주 르 다워시바 과바메 포돈 슝카 사쿤키 춘이 동남시 로보도 가니 춘이 치류니 총리 퇴장 니스 하정기 고래 난 추기유 총리 처미기 계친 소배 나 니스 슝마타 까만아 야마고화 지공 디퀴키 처미에 튼바치 홈미타 이시 주네 저르충 람신 탁취치바 용비 시인격 까만니슈 야마고와 콘츠 사네사토도 용비 초지니 닌순 춘다주부타 초신시니 김치 럭시기 추로 냠스 레그치겐라 저와 쳬브시 추주 추두말 뉴스 쳬브규 추니 동람 균덴다 라스 충유 디귀키 레튜민의 직조체디 박조쿠르 초요니 장시 토시야 체브시 총미 내튜 니시 슈브니 내튜 탁취 토비 발 추주 중이 양 권미 티니 지공 디귀키 협대 당회 뉴시 망패 람스디 까마주이 낭뉴토 당민타 까마송주이 낭뉴토 조와 추주 니나 뉴토 두바 니송나 뉴토 탁취 체브 티시 你 don't get me, you should the two, Ru Logu Tun Tu. The Guki, Jimsi Gimna, Jishu Gat and Yishu, the Shi Taxu Chevata. Taxu Chize, Gaja Guju Kong and Hazam Simba. Chanyum Tang Lin Chi Yu Gamma Juni, Juna Par, Tung to Chi Yu. Kedi, Bulam Nursu Chevati, Tun Chi Chi Yina, Log Jun Shido Chiwani, Munse maybe Tun Chung Chi Yimu. When Gang Kedu Gangun Tilly Jumi, Mun and Juna Tinny, Tun Chung Chi Kalahi. The Guki, 陈密列吞别建滚体清图曾经预告建滚体清体写到七不同语建滚体刚把汤不明白能哭能吐密对干没穷陈密列吞别拆图金气肉食给唐浪把汤叫我前面写到题目记不是写到今年不浪记盘盲催吞带引擎七出明白苍马森南就个语建滚体归图永远相地说你唐这时日来滚电体恰去几件事
1: 주민연주
0: ལོབས་ཐང་མེན་ཅུ་གི་ཚོགས་ཅིན་ནང་བེ་རོགས་དོ་ནེ་རིང་ནེ་ཉམ་ཅིག་གི་ནེ་མི་རོགས་དོ་པར་ངོ་ཅུ་ཐང་གེན་ཅི་ཁུ་སེམ་ལ་དེན་ནེ་ཤིན་དོ་ཁེ་གུ་ལེན་ཅི་དི་མི་གེ་ཁིམ་ཙང་ཅི་མེ་ཐུ་གི་ཤིན་ཅ་མི་ཤི་ཁ་གི་མི་མང་ཁེ་སེམ་ནང་སུ་པ་ཆེ་ཡུ་ཉེ་ཆར་ཤིན་ཅ་ཐོ་ལུ་ཕེན་ཅོང་ཁེ་ག་ཐང་ཅུ་ཆ་ཐི་ཁ་ལི་ཤང་ 明夜别为千不来错突个面，铁得不登句，军途途路线途通个月，明白毛老去咨询去，面具老在他，黑上水面了，点点途路线去三十七米托，米心贵别新都去登句站行，湖南塔，途路线三年一半七十三亩，军途切月，途路线途明白毛老西问你，米给西给明明白，天里。 土路分去，明日开给芒草去，毛主席培育你，用为明白民土白不行不行。你当革命，你是怎样了？老古就可惜了，里边有故事去，毛那些了，你来下去切切。天，听住你，毛主席培育你，特别明白人了。当去，俺从大道七八当我休息，这些有，天内送，明白毛了，西边白水天，唐山可有不是？
1: 你当革命，你是怎样了？打出别去救了你。湖南去新疆明白毛拉去，免去入卡手工创作文件，免去七八个个。二弟来，你去了台南穷游，你是大姐七八个。况且每个月是七千块呢，车途不足七个月。湖南新疆断桥轨道段，可么每个月不足几百双脚南站南出游。到我出别去，你是怎个人？可么长沙的七八趟。
0: 到我屯边，去年年下去立住穷游，他家科目罗岗南坡罗庄草塘样坡，背对罗个塘一个车哇，那半个到我姐，前途个穷游，罗姐还怎么送姐？途路分创给密码门槛途，牛角免去先行签约，因为罗先生，明白毛拉去免去入卡的家，迅速屯边前去相约，入卡天，六在三八塘南站三八二级巷站对面，三年去。
1: 东城忙不干不谈，明白毛拉去，免去入卡西人图，这边吃住木头边，狗贵的单面，忙出每天七十七顿还怎么了？偏不脱吧，明白长颈去来团看忙不做吧，明看去参加跟张人不谈，给人去给住提吧，说侬跟前边说穷真正的话，南图电厂不谈，七个不说那么难说，拉地面三年提给明白用牛草路用我切不接签约。
0: 后年申请去卡，就别免去新店明年，促进南北新疆入边，途路分创给民们免看去，工资全国公开。俺出用呢，小区开始七八站没人办，特段六在六八塘，房卡租金七贵，新竹马步明白毛拉去，表达对别对我呢，新店呢让店了，就他用钱给提示，给人去，给出七百七大窝，三年提给明白少用钱呢，参加去。
2: 更进一步投入，新疆日记开展去某几趟，七段所穷七不够，段车去，免去六在三年提价，吃点吃不烫，吃起新疆读书去，让人活。门槛提，给客人别点点食堂，去年参加他，陪面参加所，让家长身边早年起来参加习作与解决度。可能地妥了，没同居了，解决咱们错话给些。 现当民主委克拉尼体外讲，许多穷。说是南北托尼卓越团，说是南北托尼艰苦团，说是南北托尼酿酒，说是南北托尼拍酒，说是南北托尼革新，说是南北托尼部队安全制度背部前。
3: 铁达娘们多，中国第二任意给南北托尼听入进温度就完了钱。中国南北听入进，中国南北界的北部钱。南北的团结，团结给咱们的年终秀。看得听见的三星八年。 中央密码关于龙井理工的破解指南仪。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六种吃短月期，
4: 六种吃也短月期，
3: 六种吐词，
4: 六种吐词。
5: 자신제외에선도링게공감사키라네당대생고초야티니중야롱팅인진지접리공기벼게틀람토어구디슈비롭종두쇠제비치디리세시나티링기리젠조종슈기뱀캬츠인텐데리세나구베무튜제남링게초로시진핑기투럽사르베중국의캐준데비치소징루기공비롭종치든시블레마르키시징루기삼뢰텁시타레게텁시라녜버총괴버디투럽사르베나中国开卷典礼七座城楼，人用别送级别，最能组成一个了。我这学员别，那么林杰村土六六啊，新疆人口了，各所学。土六三边哈，中国开卷典礼七座城楼，人用别送级别，最能组成一个了。Markisi Jinglu ki Chinyi Jigwa Thi Nyer Kui Nui Zhe La Jinggui Bhe Goro. Chinyi Jigwa Lop Chong Ta, Chinyi Jigwa Gui Chui Chi Gui Thi Na Ngan Chui Tang Ki Su Gun Sang Bu Shi Shi. Jigyab Shuji Xi Jinping Ki Den Na Wara, Markisi Jinglu ki Chinyi Jigwa Chiru Yu Gin Jig Thi Na Labar Tu Mi Jigi Jizo Phe Ge Ki Jir Tang Ki Chui Nyi Samo Ru Den Yu Bu Ta. Ten Ki Turab Su Ngar Shin Ge Dob Chimun Den Yu La. ngar xin, ngan zu gong chen deng min dun du kyo baran zub tun chi bie sam lue chun cha dom ten shi. Zui zub ngwa zu rinlu ta lu gyu ngwa zu rinlu kyun kyun che na ta su kyun che me bara zhong gui kye chun ten bie chi zo rinlu ki chu nyi ki nguyen zin chu zai sarba shi du tor de che du. Nenbab lebu toba ta rang wan toba chung gyur toba che che kwe na nye bar to mar ki zi rinlu ki chen nyi shi ba te rang nyi ki nyer gui nu zai la an zin gui. 最终我做人路呢马克思人路给青年人边主持开城时的中国共产党民几点到我他得到冒烟。最终我做人路落不上他别去七八年几点呢我被他去求穷

아도 쿠르게발라 게데 체리단 튠비 리그베 슝루키 섬시키 동데 눈데메나 냥가타 간예 나촐레 남바랑 게갈라 모튼 듄교캬 제카부시 텁주기 섬시다 루규기 섬시 쯔유줍기 섬시 사르트기 섬시 팀종기 섬시 타체기 섬시제 진유 치르다네 레게 첸지 정신다 마원 원통 정신 정규 정신 사르트 정신제 삼미체바라 치르동구 텁주기 섬치 진유 시바니 통계 최신 미캉 진와다 지용 직돔 제디 장외 폐계기 지폐초다 가족 시도 지케베 누베인 텁주기 섬시 진유 치르동체 차동 최시 제디 뒤럽긴 둔제다 텁주기 지용기 토체네 내드윈 라더십타 섬시 탁주체 제부타 첩시기 토네 님법랑문 진타 다르시주바 뇽진 체외 치료기 능주 토네 장외기 모타 폐계기 낭내 추니 시도 제진 내드윈 부든진 탁주체베 트네 텁주긴가 정문주치라 텁주기 견용 등진체베 트네 레드윈카라 구디 동화체 제구 루규기 섬시 진우 시바니 나시 텐제 제디 루규기 따단토니 베게기 춘이 시도타 눈규기 카초니바 문숨기 레드란 주티 제바 제기 누버시에 난주 단기 토다 바르숨도 루규 롭종타 촉돔 지규로 통진타 토다 바르숨도 루규기 냠뇨 제신 제마다 베최 제규로 통진 지기규 루규기 섬시 진우 치르 동체 루규 롭종 지슈 치르 동괴신 루규기 춘이 콩도 추부타 루규기 폐초 응은진 세보 루규기 냠뇨 촉도마 루규기 럽자 로라 템보르 녜바체체디 루규라 섬시 팅섭체네 문숨기 레가 약포른 주부타 중규르기 초소 나르웨 레바르규고 주주기 섬시 진우 시바니 게와 켈렌타 게와 예시 게와 탁주체 제진 냉가 심부타 존네 녜바 장외 폐계기 춘이 세도체 지케베 누부시 주주기 섬시 진우 치르동체 안소로 치르 유례 장남 멤버타 폐게레 유르메 멤버 초용레 초레와 멤버 말라첸레 카도르체 멤버 용캡 저월레 케르갸 멤버 체긴고네 장외라 뜻십체바타 내드윈라 20체바 내드윈 탁주체 체고비 랑제드윈유 게왈라 20 양다체바타 게웨 난도 저와심바타 지규르 난도 게와심바르체데 테다젠다 초롱진 캐스지진 주주기 섬실라 덴네 벤조르다 지도 폐게라 주구 제케부치구 사르드기 섬시 진우시바니 몽데세와타 수닝 퇴게치바 튠법라 튠바타 간예 시신도 듄드케바 사르드 수제치바 제기 누비힌 튀르 튠신 케바힌 추니 추신 로덴인 시세와타라 사르드기 섬시 진우 치로동와티 미남라 자웨토네 냠뇨라 몽데타 룽치라 몽데 왕자라 몽데체 곰시순 유르베 삼로동타 빵괴부타 닝신 보쿰타 삼로팅진 치즈진로 된자 민주바체 캐도 쇠괴신 동총표비 닝도블라 데네 카조 서버트표부타 장외 폐견조의 치료 유기 춘이 도비 멍시토 부규르타 사르드 응은규르 제고바체기 랑자등유 팀경기 섬시 진우 시바니 팀구르타 팀종 팀송 팀괴제기 도시라 슈는 게디 팀경기 제답제디 계시 경우에 누비인 팀경기 섬시 진우 체로 동괴체 팀경기 도시 체로 게디 저팀다 제팀라 궁구르타 지송 슈괴바타 팀경기 워도마도 팀경기 치료다 대외견 팀경기 공도 내던라 섬시다 주타죄바 자원주바제니 미종신 랑동안 팀경기 콜람토 팀경기 섬시타 팀경기 제탑제디 교주서베타 폐결구디 겨와세와 딘린 순경제 제구비 랑제튼유 타제기 섬시 누바시바니 치료유단 튠빙고네 믹제 마슈 땡케치바타 제시 마슈라 시초네 지둔 진단 토슈 쯔린치비 누바인 타제기 섬시 누바체로 동와라 타제기 섬시기 텁시 쯔케부제디 대대 년삼타 추마용콩라 자캬회바타 저지단 탱수유비 멍텁캬회바 레게장완 탐불싱회바 년가첸봉고학순단 시규로 슈캬회바 제기 랑자등유 지겹수지 시진핑기 년도 덴바라 년가나소 안주 원고단 춘진치회메
원경조 중화 미리 갸다 러부치 피림라 고르냥삼 양나 파르체 시비 지용정 신기 년가 데이터 원고다 춘진 체크 티닝안 최 뒤닥도 타제기 섬시 내셰 체비 튜니 인시 속시 Tepchugi ngin shu zingyong chegubi kwa la ngoto shubhina. Tepchugi nedun ni sidang shida kikab chigi zawai zhengshingi nedun shigin. Tengi tuirabdi gyurdo chewa ta kukabdan chenlong nyamdu ne yubi kuyogu cheshu ni Tepchugi ngin shu shi. Tepchugi ngin shu chenbu toda par sumdu zingyong chedi Tepchugi tene darshan nela kewa chegubi ta. Cirida tunbi chugu chewa rangwan toba che che na dangda mimangi cha sha mipambi nesu netubshi. Tepchu gi ngin shun dangye shi mebi na semkham gi chone topshor la semche ta jachu te sumni tepchu te yugui nyeme che chungne pege gi kukab shor zhoshi. Tepchu gi ngin shu kyungyo che para lodeen gyurme gi zhunggui kechun tenbe jizo rinlo zingyong pe sum che kwe. Zholam ta kacho langcho so zadun gi netun ge chen te tarja se ching ta namgyur se tun che kwe pale chama chiba buzamya chimi shu. Dungyo gi lambu to, luyen buzamya bata, rangzen rangta kyungyong che di, gagdom ringgur gi lamnindu mikyo la, darzi jechar gi lamlo doya mikyo para. Lodeen gyurwen nga, zhunggui kechun tenbe jizor jinglu gi zholam to kyo gu. Tepju gi nginshu kyungyong che para, dento yarpe gi, lege zawe gongshi kyungyong che di, pabli ngang tashib ta, sabne ngang lehnyere, chu shamji shinen zhubba che che kwe. Kegab chenbyo chwe kyong te, si chu ki, tenling zhengshin da kyundu zhengshin ge che we, shoga kongyur che mi shun. Chu gyur ni gya che sa ta, ting sabsar gwide tongwa ta chepjik, samlo da rinne na so yolang chabu chungwa ta, gyewa na so jigla jigde yongwa, ritun na so pinchun dongtu che ba, dupshu na so pinchun zesu che ba che la ten, Nye bar tu, toda bar som tu rikba tangse gyungyong che gu pali, nun ju ki dawa naso ki wang tu mi chu pa ta, gegen naso ki guo mong su mi chu bar, tuengwen shir zin ta, rengi zor zin ba, tepju ki rangwan simba che che gu. Tepju ki ngin shu gyungyong che bar, simshu che che ki rengi ki chawa yakbor chu gu pa ta, lo den gyurme ki siwe peke kin zholam tu gu gu. Nyungzin che shin gyurwa mangwe ki chi pecho chu, sem netu pebne, bablin ngan gyurndo la tashib che shin, du cu kage mo ta, tuanda kage mo gen nam ya, mi kashe ta kigab kashe ki, damling gi wangdu cu mi zhung la. Mi shen gi tabi nyi gi nacho gi nangdu lung ne, siwe pege gi kuju la, durshi tongwa ta, siwe pege gi chi yong la, gorgyan tongwa ni, tewe gyan che mi zhung. Du ba babdun ta, chinang nigar dado, pengir nuyo che che kebu kuyo shin, nimbab dan chagengi pege dan yungto chwe ne kacho nzin tuba da, kukab yakbor chwe ba, chageng sirchun che ba, ji yong la kalu kyuwa che che di, balab jitar che na ya nye zhun nangdu denboro tu tuba kuyo. Tine ya nedun chicho sun zingyu gyungkyong che gube go la ngoto shubhi na, nedun ni tuirab ki geta shi. Nedun chicho sun zingyu gyungkyong cheba ni markisi rinlu ki kechu nguan se shikshi. Chigab suji Xi Jinping ki, tuirab rizir jitang rang so su nedun yu la, tenya cinri dan tunbin go ne nguan zin ta, nela ke war shido, yang takbi go ne takchu che che na, ngan zui jicho sammi che paran dundu gyo para, gui de dong tumnyan rizir de na yu. Nedun kansar yu bata, tuirab namba guin tu nepe, nenga ni nedun nye kemin la tu yu. Lu yu dan tuyngwe pinchun jitu ta, kichi dan kienang pinchun che wa, rikbe shunglu ta, tuyngwe sungje che che pi, mi gyan rinbu to ne, rangge ki peke ta, ngan zui tangi, si wang kiong war che pi, rikbe shunglu ta, lak lingi ne tuyn chenpuru, mikde che di, samshi tingsab che pata, cho yong ne kong tu chu gu. Za tuyngi ne tuyn te, tarja se jing ta, peke ki ne tuyn te, kacho se bu, ganye ki ne tuyn te, jilin sen di we. Tuyngwe ki netun te zonay takchu che che gu. Netun ngeba ni ngun zhu chakin yimbada, netun la yishib yangda che tumin le nu ze cun tu. Che cha ki netun la che cha ki yishib che kebu che ne, gangshik chik su dan lam su ki gyoncha le chungwe netun yimbada, gangshik le gen gin zi tuyngwe ma chungwe gen ki su pi netun yimba,
kāngshī chāgyē mānzō

0: 니달 토나 나고 봐.
1: 퇴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워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생겨는 게 공감사. 남을 힘내 두두디는 중앙농림의 연지기업을 이용 불교 농림계 내재나 구리 수비 최딘당 대단 시비 지리리 전 생존농어라 그수 드린 힘내 소야 불루다 중루 지루 소리 제기 더주기 권리는 뒤두기 최딘 시작 가식 수비니 다지 동계 두등이 여러 개 인신 예디 공개 장하라 말립 공개 파기기 두지신이 두급들이 있는 지역 중 감기 남시 차원의 청어를 이루었다. 龙当心，感谢这位解救天宇。下面的节普鲁苏里堂、中鲁苏里、大南心、西鲁苏里堂、听日记、彩日记的德竹堂、松地集团的节短途书、闽南的苏古出店的亚团郎堂，三年级的恰古民的国旗学呢，堂部普鲁苏里的大当堂出店集团国内学员的节普鲁苏里的本店居些呢，米龙岗的龙地偏间的涅巴松的团年别蒙西团的一个松。동계 두수 야르가 철주 망신 시외 두수 소벌의 규비에 티베티 뒤뒤인 이후 사회의 경계 당월의 비로디 티베 내롱의 두득 조실이나 문제지키유 다 세기 버릇이나 뒤뒤수이나 티베 당월 냄비에 치해두지 롱아로타 카와 가와제 댐비에 세리 댐구 변나 주릭 사르바타 샤 사르바 바이오마 쇼 사르바 마르사와 초몽원부 릭소 지신 양의 세리 사고타 꿈두이나 추크회장 하면은 추크회의 전부 전점 차과 뒤통리는 집을 세워라 편. 딜레이 도대 로큐루와 당 렌즈치와 사신 감로 노의 세리디 빼나 창라다 고파 세비의 샤닝부 마르닝부소 집을 기비의 세리남 방구 쥬놈 당 루두 고르슈비나 뒤두이나 제 넘시 초장 용비 뒤균 쥬놈 되나 제 시싱 제비의 고류당 지문신비야 중부당 아가루소기 지상유비야 강변남도인의 도구 이메우스를 차고 오도 유린도부당 조자치바라 증구 쾌견단테 랑기 류추당 듀니 섭두그랜바라 균유 개체디 하장 투부현의 무주당의 티제표당 하장 섬는 청룡인의 슈로인 다순부 예단당 섬금고로 슈비인의 집 듀두 니문니니야와란 증구디 이문이년에 폐견다 티브피네 류지와다 그리고 메세와이는 용구유 세무인의지 뒤따라 나부르니에 이 땅이 구걸하자고 다른 내신 티브니 샘기의 공조당한자와 서부유비의 뚠두스인의지 공조사와다 샘제시와 다른 내신 초수제부소 방디 샘감 실루나 내부라 제유니 진의 공고에 답조리샤 단 이부 중록수리기에 다당당 최대신한식 슈비인의지 중록수리기 중록당은 동근의지 중행의 난에 작당지신 낭중년낭의 로아당 당부지유 뚠두이너지 하부당진 샤부뇽월딘 뚠기 감시시비의 릉신대유 감시디이너 매콜레 시르스당 학벌도 로아를 넘어길러외 뚠두이의 최대한 자동 조언이 감수신 로아냄바디리도 중록기 세유고르슈비이너지 뚠두이의 감시슬외체도 로규름유비의 세리 망점당 사원용점 대응구 강라시나 사회 세계 루지 무주 대연의 실구 세브라치와 당 그룹의 세계는 루지 실구 난도 대진 로서와치 학벌도 있는 제 리타 정지 디가라

0: 샤무 카르보 베자소니 로알렌신 캄바스티베 멘조식도 있는 지금 단이부 두두타 조남기 거르슈베이나 동록 수리 슝리에 듄두스에는 자대다라 나브르 예신 나브르 랑고스 제송유 나브르 녀원이 영능 뒤베 체두인라 나브르 랑바니 로에 우균 대와라 체베 체두인 다니시 지두지 그 두부 경바당 듄두인은 전부 창으로 쳐와 예베 자동 유디 동근 남시 창으로 쳐급 루브르도 그 하장 두부미 균바라 루브르 창아를라 군지 제도주디 군계의 창아를 고베 누구 속을 원장지 경고당 집을 내부제라는 디렉 전국도 숨부 생감타 류중 거로 슈비는 듄두려야지 로마 세부르 균내 롱어당 그리고 캐테르 규르의 미스음서치 교나타 이무배 소라인은 길라부유 대르딘 생감 조부타 로이브 용어라 최균이 하장기 개치외 류중태 쇼광아부르 리즈바타 강당도 조와 타이지 우중소 자본매인배 류중 자부바당 요즘 지급 무주 하장망부터는 류기 영농 치료실에 무주 초열해보라 등교되는 개침물에도 다순부 칠룩수리당 등급 생리기 다당당 최대인치당 고르식 슈베이는 등급 수리당 생리당은 듄두니 남식이 조제 온세 퇴외 차과당 이문통두치인의 참물인도 좋아 클룬기 샤자야 마루 조회 뒤세인 코리우기 교로디 미 류기 내고 말하당 개박기대당 다른 신 미 레벨 난기 구유 균도라야 슈킨티구유 제장지 생리당 등비에 세동의 고르식 슈비는 추망부 동거 동거 클룬 간부 유협의 류부 추제 세로와당 대딘 인더라 추총무 당이 동거 디 기바 간부 매자과당 미부당 우름기 샤전송으로 편도해봐 수주 고르식 슈비는 동거당 군가라 챔림 고열라외 내고 도숙 치료 동지 수주 시 간부 유협의 신도 철루마당 리문 어제나도 사고 다른 인신 님은 풍윤 통도 주위에 수주 디이 시규 유배 세리 때 야샤타 공아 엄마 소이나 된구 칠상고 된바 오메가 섬 유배 열이 다 치구리 대비는 듄두기 직중 나와 죄바타 생검 교바이나 세와라 편도 유 니부 루두탄 국송 괴 견당 고르 슈위나 세리비 듄두 괴 중급 종계야 바바 따라 쟁만 체내 균규 다르비 동계유 나주당 공무 창회급의 야구 치마 규파당 인공 차와 유급 그 치마 표조배 류기 조제 명바라 내도 장자당 원고 고르 슈비는 듄두니 내부처럼 망외 뒤인배 치년 난도 유급 인직 라와 양양 투어당 미만 둔좀 체스라 인해 제 가래 균균이 침리 공고기 더럼 약수 뒤에도 순보다지 예당당 류중 고르 슈비는 니기 고르죠 대한 치료도 문부 마부로 루바라니 레베 난기 ni gu zhe nga zham sabdun chung yu terdiin zhamun chuzhu chuban ni chukchibia bhardu nyeduwa chedi chenrir chuzhu dunye ge bhargi ni bu zhe tabu kukyu ni kachewa tang di ina zhe nyeguwa ma la kyaarsu cheduwa lujung gora shiwi bina chenrir bia raru zheba tanna dunda rire ya nima somne nye bhar tengrir karma sumju yengi mudun lujung bina gyogor kumba bwa tang gyugshara luwa kankora shumbasowa chebi ina chokyun koryo legwara chedi tsarengi gyuwar donglin cheduwa tang lebe nang sakdun chedi dunduki semgyal tang gyunang sawa ina pendo chimbuyo Tashibu chokdumdi judu nye sumda sejung lujungki sheja lagin uyo nang juzu koro chubi ina diyan chi kongsegi lu menjawa sumgi shunglun nam cho jibdu njiba ina dunduki chodini rengjung kamda tungba gamba, lemba, siju nyumba 샘감 회바제 칭주 대다하게 토토이나 바비유 민남기 이내지 니머리리 초에나 샴세에 따라 나다라 체위이나 하장기 참부유디 당부지 부두 예수님께 태네 슈위이나 조당디 치루도 조급 나주탕 공무 정룡리이나 섭섭자구 학벌도 이내지 고당 깨를 정룡 모법과 자구바다 공법부급 이내지 군덕 교육삼 제디 루브로 주주바라 자구 dukdaan gora shuwa na jik sala thaygara tuyba di sa changmung tingdu dukyu panggui di na jik changara taan shilung luyuli shukdi kema taan ruzi lan nuyo lawa taan laishaa du dukba mi na jik karma shibchu shengari tsamso yara lan na jik lugu yonggum chagui nyadaan gora shuwa na jik nyi ma nye kundu kangbu chu cawayu na ya kama chonga zang bambi na chokyung koryu lekwara chedi nyi kibu kubara pendo yuwa taan nyagangi kigung chenpu chedi kalung surgyu beri chedu chugui 세몽 아부르 녀와당 조건 아부르 랑베 군시 상부 차과 차부 니부 세주타 류중기 태 대야서 동태 슈위는 듄듄이 류부르 주소게 뒤임 신대기 혈이 하자 망 차부이는 보에 주미 뒤에 샤제 주숨 녀부르 사고 보당 쇼베 두두스는지 제도 감면은 두고두고 실고 마음에 세릭스에나 감시에 세신 포라 편바탕 눈색이에 세이는 용정 사고 쇼람타 생감 고르슈에는 동계 두수 그리고 겨우 겨나야 정인의 정구기 미만 기도 축지지 바탕 베데블로바 저양 년부 년바 간여로가르다 안해도 링문 제바소 제리 생감 가중앙 내바 최고 불루다나 콩조미소와디 티네 문고기 속신이 류중 지단 고르 수비는 지 뒤뒤기 류중이 세단 전부 수비디 하장기 개조와탄 그러나 쇼바타 지루리는 님의 유급 딩게나 공보보니 류기 중급 연배 정도라 약수디 딩랩기 요가 종원이 류스미니가 회바라 제바다 류기 인식 체로 당디 뒤뒤 장아를 낭내 샤네 쿤베 강인세도 왠자 차진 무주 차바다라 파베 류중 디리기 류기야 담아 세바라 집에 뒤뒤수는 류제 디리 참부미 또는 동계의 두직들이야 글루수르기는 티바시와 고동바탕 중룩수르기는 로알렌신 감시의 세고라 댐바 딩럽체리기는 지 내고마라 숭규탕 추주 동염 체구와 댐바 남 다와 타대 더불은 나야 동원수는 지 하나주 미일류기 구역구탕 성중감기 균도니 튠조르 집에 미유 지부 규류 대딘 체리당 준비 수르기 세제대다 랭이기 니리 초에 두둑 예순탕 세주 류중기 난도 아다르 최신 체제 내미 치링기 인데와라이나 응안기 농수주 두위인바 매매지 죽도인다지 칭아 나나조 야제신조 황조 남기 일이 조화당 제외 듄두기 최대 도르두식 주위나 디야지 동근이 야르기 매도당 지신남 림신 깜바르 규디 신계 로도두와당 조배 축소 샤시 개배 주식신임 두급들이 이나지 남신이 야르가다 조화미라 공가다라 하장기 정의함이 왠양 콜롱 하장 간부 요바타 쇼바타 공무로 창하를 칠라 닝궁 님을 차와서 조장기 균도 지위에 뒤시 임비에 급수이나 안안조 신조 망조 남기 수부 추딘을 야 샴세 따라 동안나로스지 슈야인 당부디지 세다 곰 등단기 고르인 신조 망조 남지 레게 지위 서둥니 수부 도슈 기지 조우디니 왠양 뒤도스는 서둥기 리키달이야 서습난 고도 당부디지 시신 나로의 세리된 바 동가니 류기 티베티 차와당의 뒤인데 디 세웨 시도 세 롱아로타 세웨 릭사고 벤나 잠바사바탕 배오마 쇼사르바 마사르바 뜨네시 추르사르바탕 묘무소 세리 망잠사고바타 대다기는 제 류기의 차와세신 포에 주도리나 편도유 니베디 규르무 리기 류기 중금소와 눈두세네 제 농감비 유베 미 바과탕 게다 미구소 감로인 Kertienche Darbutang Gyurura Riki Tsinumso Rokyurmu Yubi Shingzhetang Zishinki Rik Sebi Na Luki Chungam Nyampa Sudubatang Hakwardu Nache Oora Pendo Chibuyu Tadag Nenshin Bangubi Seri Yang Yudi Che Lolunbi Mara Ningbu Chima Chenta Sha Ningbu Gobatang Sebi Mangchapa Hajang Tsashin Kambi Seri Bangu Tadag Nache Nanzu Povar Cawa Sudi Tine Lungyu Hakwardu Shingang Ngadu Tang Rila So Tsudu Nache Chang Mangku Tung Supu Chui Chile Shor Ne Cheng Nung Yin Shuk Labu Yu. Daga Neng Xin Ji Zhudu Tang Juan Lam Ki Kor Shui Yin Xing Zhuo Ki Lega Ni Lu Zhe Tang Zha Wei Sur Tu Ji Lu Zhe Chong Sa So La Chou Mi Gu Bar Ni Ri Lega Chu Di Tung Na Ti Da Nang Gu Du Tang Bu Di Ji Ngu Ju Tung Tang La Ya Sa Gu Gu Du Tung Du Yin Ji Xing Awa Tang Zang Awa Yang Ri Zing Ne Ji Ya Zu Ge Lu Ne Ngu Ju Mangku Tung Si Chi Ke Chi Wa Si La Ya Ji Ngu Ju Tung Ne Cawa Duk Sam Di Lung Gu Ru Tu Kya Sa Ra Gu 회피니 되었다. 양나 추창문 동타 요구 추어서 되네이나 치미로 대다라 제베는지 법부 부거디 박베 부근의 정릉탄 내부 쇼기 루직 나와다 준비네 대신 침림이는 중외에 저 지키유. 다른 시지 살라 대당 고르 쇼비는 신고릉 예수 제도 삼양의 신계 수도 차 동급 사샤젠젠 남 더 창문 강 대가리나 대미로 동계 세신이 창신 연세 지외 고와다 캐머라 신웅 쇼글로탄 다도지 중년 남녀는 대행팅의 두유디 하장기 개정부리도 다른 인신이지 채무 강부주와 인간 내가 전에 강부 두유디 이제 공문 예가라 추차부 난도 강부 가르마 종아장 방에 주위는 이문 예독상부탄 차기 구르주 야부차와 니 기부부가 제기 변유 삼등이기부유 대니 조선미비 면주 약수식시 다른 인신 초딩기 자원이 삼금인비 삼기부면은 세 주진 가수세장 룰 변도미 제장치 콘주탄 등에 번득 벌어 쉬고 있는 동가 로마 서버 차바다 미도 니비에 남바디 통두 밀라레 심즈이나 정신기 교나기 와다 결장기 서로 용납이요. 다른 이제 집에 당외 뒤인베 공주 양살라비요. 다도 이제 공주 사는 침바당 집으로 넘어탄 규문 나와서 용비요.
1: 보모 디진 랑기 아무라리아 게지 앙자지 서로 제게 뒤뒤 아유.
2: 마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큐 디차 손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나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바 유베스레스도
3: 암라 키란리아 참부김 봐 말봐
4: 암은 참부게지 님 가시 친수 이네 잔심제 제유 산제 라르르메
3: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리아 투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5: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투기 개바라 커네용
6: 암라 키란 샤르게드 년년 도스죠
5: 나도 너무 냠좀 치바라 퇴기 케바라 커네용
2: 바라다 아무라니 쉬스 퇴르 접쇼
5: 파마르장베 즈와라 퇴기 케바라 커네용
7: 바라다 아무라 나도 삼은 로용이
8: 뭐나 뭐나

0: 孟米谈及此家产交不他，我去保尔乘坐学会，朗诵随米给三不提，毛中莫正皮，乔居我来给罗尔签约。新疆莫贵扛起团校卡给门，朋友全起，个体体起交过莫出去，我去保尔南起，超出了地面，米这起也就希望他。如果几米中了他，我去保尔几米中。挑战三边，三条白马线被我捏，我从你包脱，三级抽筋跟进他。朝着墨子路涂鸦，给客片，我控制着本地怎么样？没想到这边谈具体，瑞边定了什么谈？连连套全球纪念，没给起，我控制车上来送给乔军，是送不是？
1: 这个内功呢，别问清楚。这次几个看身边的兄弟看起，蔡松人，龙安镇的车哥主要被过业务组西边决断作为身边的用的，从头入的人把工作签约。这个留在几个主的只有跟口碑。你同宋州坦白路的那个让业绩七牛米的绿色紫色家具命运中西也没心不得大多绿色中大的七根及米长都在天也是西区也没心不绿色团队及几细菌过了同居的七吨力给突破界且就引起我的那句他定期生居的用着从头套龙安镇及七个军阿别人给绿色结构都建筑用起别几七个马拉电表过来给不着七不得你同宋州坦白路拍的那个让业绩绿色恰恰给表现的牛不尼个判断突破的全用呢表现脱落的牛不切入周围空白突破切入电表卡三不切入结构绿色级别局的局长高志丹起满座的绿色拍的干加切入动位才是让领导的觉得满座人长起穷了这边世界这个组准给来这对天满座的绿色争夺的结果那么批送起做动画的那么建议满座绿色的争夺的结果嘛那对吧重建的给人家刚才不能争夺的重建给人家刚才不能争夺的说满座的大对吧的年对吧争夺的结果了加表的结束切入动画解切就引起送予在镇绿色开公司让业绩迅速落中去绿色接着给西点明年梦西军队电动动画的村里的屯边种的了马拉推过长途动画绿色种的了给车这车村子的牛把修建屯边解切的菠萝切木松给他的业空白了规定电动动作引发的高志丹起龙安镇的车给军阿别人怎么能拖安唐不浪费长不如怎么能给屯街都立把白白运用起把的洛杉矶以澳洲镇头的RBC 军队澳洲政策所怎么能给争夺的前面出批准给重建那里样突破解决引起送油绿色团队的毛翁龙安人让业绩绿色团队的细菌军队多批的动画的绿色在住的表现脱落的家境动画的各地动画绿色的人类有过了对他现在团队两者顶上突破的各地动画界切的绿色变住的给军队三十八军界没把它准备突破解决引发的这个绿色级别局的绿色编组司司长杨雪东起按照日东松州坦白路绿色团队的几细菌过了同居的七吨身边密并了坦白路西的中了特别的电脑密了这边针对了其编组也不起用途把解决引起送予
0: 这个两口呢比外年次到国别七年年三个月给客女个九年许多结巴行呢龙井去超过中央表示，让给去龙十三部组装起修七六单年，军马前把判断作为陆军国国公军不是。给客们那个去去只有进攻的话，我就七八行了。龙井去超过中央表示，让给去陆军国国，俺的亲友落实了，请用家境俺见面判断追究他。那个三表示我多少钱，俺都会盲头追究。就算天来天，帮米不推龙女级别国国，点表俺判断追究一遍。第龙之三部组装请求了浪是体外套娃定于不是让给起龙之三部组装起诉七路动画堂龙给追来们说龙这里的给钱组装来学不见规划给算呢龙之七这给地价谈电影给求赛透露动于不是提出米特人类到我们七部谈你是出不随插话人类用之有人女所说龙之两在三八心就三比谈脾气抗给七部谈比如在天给女秀批给单呢陆正二列精忠点不谈二列得不用啊就给我们试。先呀南蛮地球的建立了匈奴要不谈女狗三的被偏债机会拆支独立谈不再投为洛克军。陆自己娘们地不说连南三的被得不用过参起陆这些就三把人不见你天列批给他明白猛做起国国提为领表国内供给我们试。
1: 第一个内容呢被别人出。这说明人气公墓 Pyeongchang Sijichong gyeri gyeronga gwe dibe kyeodo negeb lo jimbe le tuen likchub chungde dibe kyeogi nyinsi rokyub ki lokshu ki kyeogo nyushu yu kyeo genin che yubari. Mingara nyuzipobe dibe kyeogi chaji nambe cuisib le tuen kyeon yongne ding sabdu tangwata jiju takju soki le tuen kurim dibe ngang beshin yu. Tengay gyeronga gu nyinsi damdu churu ki nyuzipose dibe kyeo te kyeo dunla ye de zhunga anneng ki ngokchu chuyguru gyeju minna da denja minna 징주마 메순봉디 소 봉가기 레그 롤레 제데 주제다 미슈 초니네 추집체신유 중국 안능 레르주 숨베 청도 딘시 지접 소교바 주풍키 만주 사공 상마라 목주 출구로 찍다 덴자민의 직구지 제데 칠레 최주 봉가기 교동베 세시시르 진데 직제기 형대 지기유 최시민의 도도 바로 좀도 잠도 뜻십 지기유 Kaita jayu ki ngui su cha thongwa yin na, chujia ki lezam xa de mi lakwe ngogi yu che jubari. Mesun rokyo bunga le chupi mi niki zam yu be che gui ruga te ka sumla yiwa che de dibe kyu tu gyu ne, tinge langgor jokhsa da nyamze shibshiri tokzi kangso, zunye sakungla mi de ngui la ngoba da tine chushiri chiba jugdu zangsi chiba so chigi yu. Tegara che so chushib yu che so, chile dikje kerde, 최적기다 냠도 동부를 했다. 사공지지 서지지지 14진기 최시를 지기유. 유응의 사공카직도 나르신 추치 유배 로규민나 담낭 양세 팀기 유바시. 공주 카레 겹데 최니 토베 슝은소 지지신 토괴다. 이와치디 감당 뇌방 공무소기나 루네 천댕아 지주 지기유. 주봉기 최십례 된테 쇼베 추주 개발아 남랑마타네 고주데 채무파라 균두 지기유. 유응에서 록준 가르교라 미미 넘주 커잉수 포네 로버기유 팅에 처시다나 전공기 추주 중립에 바라 균투네 내가 최초미 원자 리딥카지 나르신 땜보 메바다 뇌미 경연 유베 공미 추주 개바라 차버벌고 초지 출십 제잠 샤바 인시 주바데 담대 추르기 뉴제티베 교도 탄도 림고미네 독세 지벨레 된 주바다 고송 직제 균베 베마키 덤류기 마빌랑데 내급자도 체유기 코나주베 십제 체린 서지수 기기유 징주마다 작제님도 봉디 최딘 림고 연라루가기 루미 함츠링키 경유 철업리베 십제 체린 치받다 대신 최딱한기 내조르 경유 철업 릭니슈 쩌지다 우글람 내시 릭니슈 쩌숨 귤람 내시 릭 숨주소니 제라 내시 릭베 십제 체린 체데 곤덥지메 림내 응응고 존재남 양나 내공 뜻십 체린기 년가라 시진서 코든체 여지 주바리 체줍 토담부타 짐주 견진부 체줍 영구 레게 람수 시르수 람시 감소 조람샤 동 견린다 땡도 동외 가제 직제 기종기 닌세 로급 체유도 어르신베 담사다 닌세 토기 뉴슈 카림 체데 직제 지리 담남 팅규 응응고 체톱기 유바리 계급로제 변종 기종가 그 대비 그지 내급로 코든 귀람 최 숨인기 공의 추주 개발아 뉴수샤동 토바다지 로동 토베 더접단유 메즈로 급분가기 검덥지마라 귀남기 톱쇼 그지 렉수단데 대비 그지 가주 톱쇼 총도 마당와라 딩섭사라 14진기 최시를 내든 접교제
2: 나모 최진기 양덕디네조 Tuyera pikirukin dokcha hundine tu. Tandar hingye ne senshimu dini, duyan lundine hun pege tinamki sengyuru nyamcha li zesi.
0: Digile kune biwe ne zu, yirin makcho ki jinti di zengki zi sumni, yirin mokpong ki ninti tochin su, purti ta mimi namru jene, kawu teru nebe, ajin ma ki, ahamadi jabiar kama dinshir dungdi dao ta. Kama dinshi ti chintong ma la ta, mokta namzhu zyo la dorgun pogyo ba ta. Yiren kama ki purti ta mimi namzhu jene, erim nyamzhi chobyun ki gobtu nebe, erim ma ki. Mingha di kama dinshi ra dongdi dawa ta, ti mikbi na, erim mongmi jadyo cho yu ta, lei da ma la zyo yu ji ju ba shi. Aha ma di jabiar kama dinshi ni, asiyao nume so kui du yubi, erim ma ki gyobcho kuchub ta, rogyo dinshi kyechin shi ma ta. Kang ti, Ajin maa ki kato cha ju ta dhishib chi gu chu nubi ke jin dunbi chi gu yu. Minha di kama dinshi ni chigi mokpong ki gyobcho kuchub gen lin ta kato gintin dine ke jin ka chesik shi. Yirin mokcho ki tami giga mato par ta zin zui par chepa ju mato be par Ajin maa ki jab gu la mutu ya lin lo gyu yin shi ju bishi. 一阵确定比政策别次松年三年地球体育到给别次松九年期出租你说他干不松九年到国别次年年期出租你说他干不松九一盘而这马给结果前别去一阵给面给他是不是你来没跟跑跑他没交给给他们都说了给不是到给别次松九年个公母而这马给一阵路给去拉了给凌晨来就过去把他到国别次年个公母而这马给拉了呀一阵给撒着忙不行来就过去与解决不是而这总统选拔万事一年天而是你现况一阵给您这结果行来就过跑别全给天当这其人与解决不是一阵巧给刺激你你最别忘心呢您提广末而这马给一阵路给给撒着忙过就过去把他霍尔姆斯干阿弟胡国斯的起因这几个必要起来结果几年没事给他们投诉了他名额不求了没有跟跑过事到你别进去给你而他意思这一起一直来结果几位矛盾巧就比我他一直路过去明那不重给的起路不重新来结果碰你基本给他出去这边给他们投诉了也不是而这巧起到松板你最不要心的而这毛巧起当街接的而且给天津天儿跟着苦的贵宾通面文件重视。我讲明年牌而这毛巧给替他们当街接着头痛开不着前面不是。而这马给中央孟吉部一次苏民而这马给骚控给去控诉一直来蹉跎高度母体教育员是绝不是。您提牌而这马给从追出现给着客厅给靠教育的就不谈。从追出现孙给出追女伴面板是有马些。从最初在你的套子里面是不是是不是
1: 这个来过来被问的是有人的总统责任世界蔡松宁而且说的莫斯科的基本的卡索索的全面解决电给钱行不得有人说的最把钱呢基本的工作解决全面的你对解决的解决度
0: 这个来过来被问的是俄罗斯清洁部长罗夫罗夫以蔡松宁加边去乌鲁斯有这一句诀别明明那么多事来比西龙龙把永前都接念别领头那边乌鲁斯有亲戚是不他伯恩儒家对乌鲁斯有几个团聚康国教育他绝不是加明期莫斯科他圣彼得堡所所哥德罗林做不他乌鲁斯创立家加明期只有列控国教育员是绝不是
1: 这个列国人别别人出你把来年多少年接着接班城市的行呢三年这个推出在苏民的公民出租接班派了你把来单独处理完给吉兰都学了为迷障七东年的国主派了派了有不是
0: 公司孙九年准书间人情问题来谈到位主义李森经过那间给上帝给来谈三百来时
3: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
4: 妹妹不几集俺就老爸了出几集
3: 出出的机器，俺就出出两百起。
4: 差多不变之主意，目前已选择两百起。
3: 每机器这样是江浙切磋。
4: 扬州人民这晚的恩济点点，扬春喜气。
3: 苏州康喜气，雨天闽南用我起。
4: 每日看看天气也健康，天梦湖边的中华每日天，苏州颜色大，都漂亮色。热烈的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궁금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존니 시진핑 키 이집기 중통 사이시타 최면 나올 것이다. 시진핑타 펑리유엔 남니키 이집기 중통 사이시 당제당 렌토 이집 댄세 샴수 강치 모 시골 나올 것 중국타 이집화 친지 속티 러듄 주컬화 댐지 수회 미추 링내 비제 치고 키로르 비외 것 시진핑키 니브난회 롱치키 어렵게키 반마 이집키 주교년조토 동비 제배고 롱니슈쟁의시 중크 리기뷰티 상하이 냠레전조 윤진 댐보용화 람디 제배고 소히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로나 산에디게 투츠 진드구비에 체잉이닝키 나초 이집키 중통 사시타 중크게 급기 주지시 진핑 남니키 게주 니메 포장토 제메나 유브시 시진핑키 체동국계 응업중의 출로 이집키 어렵타 아프리카게 급추 원래 중국 사바타 친지소휴 계급니뷰 구치부 긴접추 계급니뷰 미망기 내체티 미지 장젠 퇴니타 젠게 링루타 메시지 배우의 링루르 모구 치베 렘퓨토 봉봉님십기 베탑체티 도지 차달된피 자시 스무조입시 롱어 듄주히 체롱냠토규치 중국타 이집 계급니뷰 저회 자냠타 변춘 이치타 저튠타 변춘 제시진퍼 자와 주티 냠레 냠게 제키 문세 되베 케주 되부타 테르 덴방 나유시 녀외로세시 안수 튜모니 지화 중국타 이집기 쾌용 터주족대 지화 총규 더뷰 피게 총규 총이 비화 콩피 타르케 응윙규타 미마기 디기 치르동화 계지 장용 장팀 송경제 지폐 자자추 도시 직튠타 터주 튜브 총규 Gondotan, Sensin Chiwe Gijita, Seguki, Tubo Dunto, Gekam Nipu, Pinsun Gabgosta, Namle, Ding Septo Dante, Jungota, Ichiki, Lewan Jigun Sopo Zugunla, Gunche Mipar, Gudi Dong Gusi, Dena Hu, Xi Jinping Ki, Jungota, Ichip Chonipu, Jinne, Pinsun Gabgor Dempo Chipta, Turim Jong Ki, Picho Gun Kung Chi. Kakun kata, Rimbaka ki, Biri Nyamle, Tumsup Chipta, Gekun Sinjin ki, Nyamnyon Biri ta, Pinsun Jesir Zingur, Shunu Gabuji Chiku. Nini, Nipin Nyamle la, Gudi Dongta, Kongpi ki, Tabju Jitu la, Shunu Gipti, Mansi Jigu Zujun ta, Luxu, Xingle, Chintu Lakze So, Sugun Kakun ki, Nyamle ki, Mingun Binupa, Dunbi Chipta. 江都女古堂陆归兰库尔科珠开区城镇边角听着行列拉贼所期娘们给扎当七十三百多块松年美区人类给别人了归地当天人类堂罗索先节春天绿贼所期别人娘们了巧用那个七十多堂明的中文几个七十多块忙心地区十多动物节七个 新年店家娘们了兄弟集体给空来给会你说了推木托东地东汤瑞松了我国集体给及娘们定色的东西偏村期及归了我国级别别军了给个儿他及图级别集体给个女婆推木期店家松共集体俺年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
4: 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集体俺们给
1: ཚེད Longo Dunju Korwe Tamso, Egypla, Logu Renzinki, Getun Samjana War Pipar, Josim Kuehue, Gesuji Yupshi. Egypta, Jungui Par, Chenji Zuxun, Gekam Yipu Johua, Gunche Ta, Dembu Nang Pigger Johua, Gun Kung Tupi. Kabun Kaki, Yamle, Yurse Chumje Top Yupshi. Egypt Choki, Jungu Chiki, Zatun, Lodian Gurminga, Langlin Dashti, Gekum Nipu, Kuyong, Tapju Jogde Jehua, Peget, Tiwe Jewa Yungur, Guidi Dungu Te, Bezun Chishin Hu. Egypt Choki, Jungu Chota Yamtu, Nyozong Majota, Sudun Lishi, Mansi Jigu Zukjun, Muzi, Tinsi, Nugu Sarbaso, Kabun Kaki, Yamle Zubu Dongota, Maktu Denjaki Bedila, Shunun Gakpa. Мені жоғың сұрту дұңа жетші де, гекім не бүй мемалі, пенді жүнгі таң, сұқы тарге көңбе еңхуар жамді чен түйкі. Нямжі кетсу, денжа лензің лензу кі, гүнлі лензің гекіп енбен өйіне. Жоңқы, гекі чадың чү, гекін денбе нүпі, гекін дөңбе жігі кі. Egypt Choki, Chong Mang de Guito, Jungu Chotan, Twin Jor Song de la, Sunun Gipti, Tumoto, College Bu Renzinki, Jenlun la, Kate Jopatan, Lagdan Jeti, Giji, Changsha, Changdin la, Sungung Chiptan, Gikum Nipu Zodaki, Usar Saguki, Tubopte, Jido, Dingsum Nan Yupshi, Xi Jinping Ki, Jungu Choki, Saku Gikuki, Kimsi Gikuparki, Zacho Jawa, Kongpi Dunguru Gabgur Chiptan, Tumuta, Chokdu, Nyamle, Guntu Jiki, Denja, Dawa Gunkun Jeti, Usar Sukuki, Denja Jumsi Saba Zuguzi, Dena Hu, Sashi Hi, Jungu Choki, Usar Netun Te, Tokta Parsum Tu, Tumuta, Shungchanki, Langcho Zimpar, Egypt Choki, Setu, Nakju Sukiki, Egypt Choki, Sukuki, Tubub, Silu Tu Jugur, Guidi Dota, Jabziki, Tablum Ku, Gendatan, Dong Tu City, Saku Dinja Ta, Pigay Yung Hua, Bezun Chekukin. Egypt Ki, Jungu Chota, Tunjo Le, Motu Shunun Gipti. Usar Saku Ki, Tubub, Silu Tu Dongata. Usar Saku Ki, Dinli Le, Sungung Chipa. Saku Ki, Dinja Jumsi, Tsushib, Chindu Yuji Sungsha. Sanetik Tutsu, Chindagubi, Tsingi Ninki Nacho, Gekuki, Jujishi Jinping Tang, Gunda Pengli Yuan Namiki, Egypt Ki Zung Tong, Sai Si Tang, Gunda Yeti Sash Ki, Pipro Ho, Egypt Dinze Shamsu Kang Chimor, Sigur Nan Yupshi, Jisa Togang Tu, Longa Dong Ki, Lugu Dinpe, Dorsu Chu Din Tso Tang, Jinim Dinpe, Egypt Dinze Shamsu Kang Chimpo, Jigla Jigang, King Yin Ne Yujin. 习近平堂彭丽媛能力电子相随康图撇着性格塞西当前一期卓森奎维昂撇出去预示给克尼皮做大当前一年图真康图具体马来西西古托尼皮古年顿图年图古巴尔顿体电子相随康堂那位一起皮卢俊我主塞南预示 经验电片多过于过年堂三个月一个都行拉杆期这么接了是过那我堂提起中西地区端年给空气入期都是缺点错了更新难预示给克尼皮做他突然看梦真康图片片法罗西修着堂塞尔奇写法孔门三期特科所电子相随康期接诺了是过难预示 习近平去中国堂一级米克西北电片那位给克堂咱们连续下去给克千不行片西北千不行推堂盘动来给的片村话他你玩家伙堂给克米比迷茫去迷着呢迷着巴士去早着去留军千米巴士中心去叫你比战娘堂片村接续进步另外矿洋节去西北大娃塔别动堂 科勒西普西北吹过朗里达火西北民主火空洋娘内堂别的堂平均接近金牌推梦托归地当地明日期两万集团措不足够西北期都需体外忙活集团结果是在那区塞西期主席习近平期那年一级电子相随看清波国际格轻易阵地这些地里书牌通知及书牌堂 Now we each keep Sibet Ha, Zhonghui Sibet Nikar, Kuang Yang Nim Du Tang. nama nyamle ki kechu yub te. Zhuxi Xi Jinping ki dun pi, kola jipu xiebe chugui du si ta, se tu jiktun chung yub si. Ijib chuk ki, zhunggu chuk ta, mi chu rinne biri zetu dung ta, xiebe pinsun jesir zingyur gui di dang ti. Zemlin ti ngar hui chimtun kogyang yungyur gui di dong du yu ji sung xia. Gekab ki Zhuxi Xi Jinping ki, Ijibto getun samzhan nang wei gub tir. Zhongyang longchen nianchen jikab le gong ta, Ijib sengkir getun bu ki, nyamzhi to sonyer chepi. Zhonggu ta Ijib huar, qinzhi zhuk ti, longgu dunjukor huar, demzhi zhukwe. Mi chu rinne biri ki chegu ti, jindu gubi ci jingi, kiro ru gongso che yub shi. Chegui yungwe su, Zhongyang longchen nianchen jikab le gong ta, Ijib gekab nianchen le gong ki, qi dun le chen. Zhonggu ta, Ijib ki nyamle gyosu dongwa jipa nyamtu balin chigu zubbe kibra jesha. Jikab le kong ki, Siji Tien Nguysin jinti li chen, Jilin Zhongkur yu jipa tu nyamtu gosu yubshi. Chigui to, Zhongyang longchen nyantin jikab le kong ki zonyer jipi, Tarku limpu longyen jipi, Ijib to, Zhongku longyen jimdun jipi chigu gosu yubshi. Zhongyang longchen nyantin jikab le kong ta, Kiru geji longyen tui jinpar, nyamle ki du dun sengmu xiaku ma se, nyamle dingzab jipi, jitu jiri jie yubshi. Xianyang tatung, Zhongyang longchen nyantin jikab le kong ta, Erab gikab nanji chungji chukhi, nyamji to barlin jiksu jipi li chen, Zhonggu ta Erab zacho gyunkyung qimu jipi, Yungwe su wenjor chepa ta, lezen ti Zhonggu ta Erab gikab miman war ki, mi sim jidu ki demgu su nyam tupu sunbar che yu jin. Erab gikab ki zugu nyanjor to dungu rishya. Zhongku gikab ki Zhuxi Xi Jinping ki, Ijibto getun samzhan nang wei gub tir. Zhongku Zhongyang longchen nianchen jikab le kong ki, jiksu jepi, Xi Jinping ki, nyebu nang wei longzi ki, Erab giki barma dongbi chegu ti, Ijib ki gisa kiro nye yub ta. Ijib ki zongtong sai si ki, denzi lukchen gur di, ting di chegu, de la ngang nye huar, jasi di li xu yub shi. Sai si ki, demzi lukchen na, Ijib ta zhongku gikab nyebu par qinzhi zhuk ti, longgu dunjukor huar demzhi xu wei gub su. Ting ti zhongku longzi sezhi su mi chu rinne ki qigu bi wuhi. Ijib ki na xun ta zhongku na xun huar zhizhi ki sanbu su yub ta. Gikab nyebu lo ju cha kaxie rin ki zazi semu ta, tu mung nyamle gyungung che ti. Gikab nyebu mi man le targe ta ya tun ngar wei qi wo yong huar qip ta. Zemlin yong le peke ta, xidi yong war jipar, rigu jiki yu ji sung xia. Ijib sengkir getun bu zhang la sheng wan ki chegu shugu ma se. Demji lukchen zhokja nang ti, zhonggu ta Ijib gikab nipu chepsi ta, bianjo rinne, nianjo so le rika ki minna chakjin zupi, gongjun gyal la chegu shugu yub shi. Xi Jinping ki nyebu nang hui longzi ki Erab ge ki barmen na, Zhuxi Xi Jinping ki songxie tang zong ki lingmui jie ke jin nang changpi, zhongku songzhab ki longzi chakjin likdim jie yub tang. Tian nang zou hu bianjor peike tang qianze sartu zhongkem jipi, jizu mangzu su ki jutun su yubi. Tian duan ni, Zhuxi Xi Jinping ki rinne ki kenge yangbu tang, mi mang kongtu gur hui Zewan semu cun yub ta, Zhonghui xiebe ki tuimu mu yinpi sanbi cun da ta, Tuirib sabi ju tun, kola jibu rintang qi jikdu ta jixi gib yub shi. Nian ti ne su, le zin ti Ijib gikab nianchen li kong ta, Ni lu zangbu nianchen li kong, Tirin sengur li kong, Ni mu nianchen li kong, Tirin Ijibi cakbar su, Ijib ki zugu nianjur ta, Tang neng xin, Afri ki longzhi nanzhi, Kanyi ye sai wei qi nian qin li kong, lo kuri ye da ben nian qin li kong su, Afri ki zu gyun nian qor to dong bi qi gu zu yu jin. Dor su qi din cakbar ta, qi din cakbar, ji tun gi kib cakbar su, Ijib ki zu gyun nian qor sum ju lak zan ta. Ira ki a jin na din sen gyu li kong ta, jor din ki cheng zin sen gyu cha wa su, Erab se gu ki zu gyun nian qor ki zi yu nian qi dong bi qi yu bi shi. 年前改革期主席习近平毕生开课如作篇，毕生开课如作篇，年度艺术资助率上海杨烈曾主席乌措了小月不歇。第六年上海杨烈曾主席罗女士在安徽会罗西市，罗女士在安徽广土检讨组织起，用心去为给集团。
2: 社会区推广团队中国创客协会委托他，协助他中国学派，给其赞助同媒体传播通知，总部他偏向一其他，你可以这样传媒，那么西北了进去，推广片给团队去，上海人民多点开节约不是，两个女士这样一生，同埋三对七天，空多给客户年，一起一趟约束，二非这个节。
1: 林前松溪给客民宿这边来给会，经常签名系统批给签约不是。社会区定价了每半年，俺们来开矿，我不就来上班，忙多请帖。上海俺们来赞助定义，咱们托俺矿加七十趟，明白了吗？说批给客，明文白多票七十几克，全队人进去，三矿俺们来赞助系统可以不是。
2: 罗局期曾经说浪的，前面的车，咱们三不是偷的派出所开业不贴。中国电影，虽然对空岛改革它规定，火车东间是因别问题。上海俺们来争取每半年约不谈，去年七月拍批给中国，多些给你这女不谈，咱们说起三对女不，俺们来给规定女不接男女不接。
1: 中国内上海区领导特别东京汤姆提议不谈，上海区领导特别东京区采取超高级干涉。二栋交通六年松，主席习近平个人别上海俺们来赞助区五座楼修贴，俺就说上海俺们来赞助区来往集团操作组队谈，团结一起谈，西的电线，他给公平。
2: 金色杂车，长下长点几克，全部给金色压缩起，都是开进组装机关部队能提。上海区领导区，推着区能团军车门牌，配送超速弹药。罗女士这样的牺牲，中国道德派出所，上海俺们来赞助提，他国亲这去，我就叫我自提。
1: 交给店家开公司，并从一切继续七十多万趟。别给开公司，俺们定十几盘，每区人内给开公司，别的定十七八件了，规定当天。上海市领导区同民三顿体，俺们来谈，两连图各如何解决不是？
2: 中国来给你，西的松江区店家俺们来出柜月经，主席习近平去上海俺们来赞助去给客户加仓么？店家因此新年店家我们用四季对拿下，谈咱们四国区麦冬天，并从一季节去过走色这天，年少松他给咱们周围制作月片，年少他突存了冬天多年。
1: 推介他，西的建筑所，俺们这几个人中七百八十趟，天天城西塔、金文、七盘囊所，随便民别店家开工给争论了，开的交白牌，中国空岛一个开摊，俺们托，社会区店家送予模特店头当月不是。
2: 이집키 게서 캐러 총구키 셀규키 지리 초초라 잠키